0: 동시 총바 소나 냠죽바 천쿠르 땅 천철위 언니 땅 차치 스코르니 도기 하고 싫은 도티 로셔 드기치다 냠죽바 그러나 천이 탕라 송요비 로스클 통치 니르다 영코르니 도아 땅 년듬 따스터 잠니 로셔 데클라다 땅스테
1: Чалштолштон би газыгышнын мали ба. Жавшин чарви ом цараштогжулжен.
2: Каланкрштоти хавин чумрбкан. Момбрхсалви дунгамдарнян.
3: Хешкрмелун.

야 조금 멘트든 이제 남동네는 살아니 버가 소셔티는 참더니 같이 냠치도 아 되는 하죠 저거는 되는 거 사자 소소가 남근이 선대지랑 저기 주의를

당가가 맹가랑 코르테니 마츠 다 아주 랑가 처타이나라 다 치즈그르드나 그러니까 십시르케 나바드 다 통글랑 코르케 지글음가 십시르케 나바사로 한다라니가 직바 직 총지적 거 다테인디 다소 이 공시고 누가 랑 코르 거르크 랑 코르긴다라다가 처타가 십시르 나반다니가 지글음 사와가 넘든다 다나 지글음 사와가 넘든 치즈그시 지적 거 되더나 다 아추 랑가 거르클랑 쿠르미 공기시 고누글랑 쿠르긴데 쳔보 어 로치가 낭즈르클랑 쿠르즈기 옌땅나 크르카 소에네 어 십시르크 타니 다 드글람 사바 마톤니 응네 타우즈게 촌니 소나 로 어다 니와 땅로 즈와니가 아 치즈군으로 다 잘음 거 십시르 주 마르토꾸이 아젠바 어다 로치콰로 제팔로 조아 쳔마우타 크르카 소에네 아추 안디 다 주십시오. 사특게 십시오. 군이 더 뭐. 디엔체가 로치가 옛론 손노. 아, 다 로치가 십시오. 당직. 아, 디마서로 종아게 옛론 손노. 다우즈게 손이 손나. 아, 다 로치가 촌이 십시오. 당 니리에 군이 더 뭐. 온정 다 탕거 지글음 살아왔다. 쳔모즈 그러다 당마다. 어, 다 탕거 지글음 살아왔다. 다우즈게 손이 손나. 다 주 로치가 능즈르게 랑쿠르 요텔 보즈고가 오 그러니까 소연에 아, 니 자름 그 십시오. 주고 나반다 당직 그 지망 당직. 지마도노 강라디나 다 로 니와 땅 로 즈와 디헨체가 로 제파라 자름 그 십시리 탑게지 어 그렇게 손에 아 자름 그 십시 탑에 주군디 아 그렇게 시즈군 가창난로 지마도서 다 로 찌가 나즈르 그 랑쿠르 요틀보다 어 탕니 마르도 그 십시 사츠게 손에 십시리 머고 다 강라디나 추 아 로 직과라 로 즈와니가 마르도 그 십시 사츠게 럼바신니 마르도 그 십시리 머고 다 그 자름 니 십시리 고스고노 다 추 카프르카는 건 점점 도틈 직니 직니 숨가 말라카라카가 십시리 탑느라 직니 아 디한체가 니네 다 점점 니 도르카는 나랑 쿠르도드므 카스고노 디노 소에네 아 다른 거 로출 호이라 답탕락 천니가 천니 오소나 댓글게 십시리 타와 따따오즈게 천니 소나 어 창마우드 르메너 가르마카랑 머고니 도모라 아 도모라 다 쩨땅가 중에 공기시 고노 그랑 거르칼랑 쿠르쳔보 어 쩨틀랑 쿠르쳔보 득득 그라그메랑 쿠르 요츠포토 로치가 나즈린다나 로 니근 촌니 십시탕 크르르 예군르라 온정 십시르가 남바근 촌니 당게 다스 마시노 로 니와 땅 로 즈와 로 제팔라스과 자름 그 십시르 주 르메 그 십시르 주 터라 다 랑가 람바즈 진니 십시르 사츠니 십시르 예군노 로 직과라 로 조아니가 말도 꽤 매끈데 참하고 이런 주더라 다 지금 서와가 넘든지 디한체가 로 찍어 연스가 어 당에 공부시 고누구랑 그런데 전부 로 찍어 연 다 주도 로 조아가 연나라 죽로 니흐노 나라 죽 참하고도 치즈 그러지 당나 로 찍은 촌에 십시 당 찍게 좀 말도 꽤 응은 거 지금 서 지금 녀와 어 다 로 조아가 연가 랑 그 전부 로 찍은 거 십시 당이 주고 지금 또 매니 당하고가 매니 당하고가 다 주도 로 조아로나 니흐로나 삼지로나 어 다 로 찍게 십시 당 찍 말도 꽤 예머고 근데 지금 서와가 넘도 있다 디 한체가 찌들 당 땅에 공식 고누고 어 철다가 지금 나라라 당마 다우즈게 촌에 소나 어 치즈그레드 당나 로 찍과가 옛누누누고 싫 철다 참아오다 로리에 탕크르 십시레 군을 언정 어다 다을 다 탕그 어 니 공거 랑크르크 지금 사람한테 당 니가 떠니 데리 어다 랑크르크 십시르크 나바르 니가 직바 직 총지르 고까 어다 로 찍은 낭즈르크 철다 요츠포터 아 다 치즈그레드 당나 아 로 니와 땅 로 즈와 또 제팔라스파 자름게 십시레 탑까 디헨체가 그렇게 십시르크 나바게 테니 나라 로 찍은 낭즈르크 철다 요츠포 로 니근 촌에 십시르 탕치게 주더라 디 낭게 십시르 사츠게 십시레 군노 아 다 로 직과라 로 지와니가 말도 꽤 매가 다 공글랑 쿠르크 십시라니가 남바 안아바나라 로치게 연거 쳤다 요체보 로치게 탕치게 십시래 주더 아 인더다우즈게 촌에 소나 아추다 탕거 지글음 살아가는 거 십시르크 남바들 니 헨체가 치즈그래도 당나 당이 공기시에 고노가 어 십시르크 남바 살아와 아미나 니 지글음 살아니 콘스 못도는 안자 양나 치즈군을 아 니 고르컴데 르그마 탐니 안도모 그렇게 자리 오고 찍 쳐서 그래도 당나 아주 랑가 가르클랑 쿠르엔 조야 쳐서 그러나 랑 쿠르크 안득덕 그거 당 그거 맹글랑 쿠르크 당나요 제르크 그 그렇게 손이 멘포 쳐지 다 좀 로출 호이클랑 라카나 어다 얘긴 듯은 보티 적노 좀 불랑 쿠르크 공거 지글람 지나 조야나 공거 자름 그 십시레 주란데 뭐 디티스 마츠카 디 한체 그릭 니와 모이 당나 다 회적나 아주 랑글랑 쿠르크 시엠난다 양나 시가 남바난다 어다 저조에 당노 ओय रंग सोने ने ओन कुरक दुख जर तंग रे रयो ना ओन कुरक जेम बा गचि जर तंग ने चिर तंग ना दन जम जर क ओ जिंगर दे थक सोनु जबो ओ जिंगर कंग रे जना शियब नाम बा त रंग समझे दे ले जर जो शी तंग ने मसल ओ अचुन जम जर सा सोने ने आता थोंगुल माय नु कुर जेम बो ओ थोंगुल माय ने जिंगर क छपा जे तंग नु जेम बो त यो छ बो त चिर तंग ता कोंग चु त लंग कुर नम ग लोय नि चमर लंग कुर ते तालो सोमानि ने नि चमर रा ता चिर तंग ना ओ 공거 지금 살아 잘음 그 십시래 주라다가 아디 코르타 그 가르 못 합까지
아랑마 탑고 제인직만 이거 로레스 원에 십시 사츠기 십시 레군이 또 모른다 르니와 모르

0: 인근고에 단어 중에 단지 끊는 이 토샤 시켜.
1: 게 러러러러 토샤 지원들. 초초 토샤 줄까? 초초 토샤 줄게. 다기케나 단우테 켄 기 토샤 지원들.
0: 단자이나.
1: 뭐 단자지 지원은 말이야. 또 혼주잖아. 그게 켄 기 치더라. 돈산 부다기 다 지근이 치득 치도 노티 희소너 뭐. 춘디글라카니 다쿠즈 찬천스가 뭐지 기다너 뭐. 찬천스가 뭐시든 샘지르가 뭐시 기다너 뭐. 뭐시든 추 무기는도 되게 샘지르 대야 먹이 송스가지 주티히 손을 겐게 치득히 손을 해서 나 돈 삼부 저게 이게 치즈 손 티히 손을 아 따뜻니가 주더라 어 따뜻니 건을 하느라서 나 사티 티송 시에선 주는 말인지 그때 원래
0: 직전 티셔 단층 그 뒤로도 돈데 단층도 다르게 다르게 니르글그나 카프르 윤데 카리타 후샤타 조 가노마즈 같아 선이나 후샤타 조 같아 토코다는 돈만가 뭐
1: 나트르
0: 그다 나 돈다 나튼즈그레라 양난데 지금 좀 매너즈 당연히 지금 희나도 건드려야
1: 간 어트르 튜티 좀 요키지 메키지라 좋은데 다 톤지즈그라라 내가 죽으나라 단 드무즈가 타마트나 죽도무즈 뇽네 말 마뇽나 딱 톤진데 안 용튼즈 말 케네 말 환지르티 공팔란 주트나 말모 데도코 그 카프르메 프라통아 톤즈그노 카차트무즈 샤찬 뇽네 말 모다 올레 딘 유산 뇽네 말 딘 유산 뇽네 말라 엄정 쓰드레즈나 쳇데도코 체즈 예나 초라는 게 성군들이 쭉 씨나 죽게 씨 사마즈이나 죽고 뜨게런 게 회전 죽는 저 간우치들아 저 청아가기 청아가나 청자자서 통나 저 좀 할까 자마 끊어와게야 통도 나 저 자마 제 통도 저 큰이고 뭐
0: 땡겨대
1: 알라 알라 티 청티 나 홍우 수치게 홍우게 게게 치지치게 겐스가리 아른가 가가 추추게 더스 사마즈리 온청 셀리가면가 되게 현재는 주저 시치즈가나 주고 시 초텐드 뭐 시기 리기 송르 뭐 송치 수치 고르마 송치 수치 고도 또 탈적 송나 디도 고치 그런 게 뭐 이렇게 단나다 손님들 당던 거 다 맨리 맨 손진다 맨 지게서 돈나 주 내 코토나 내 수트 뭐 맨 몽아서 돈나 숄란던 거 되게 카프르테 추츠가 긴쿠츠스키 쳇타타고 추 쳇쳔무즌 진즈즈고는데도 아랑기 쳇송토즈 쳇틴 즈마트즈도 누츠스가 니크탄 켄게 꾸탄 켄나 티치글라치겐데
0: 아레레 거긴 따테는 코니 제 카프다라 마이테타나 와르크데타 오스니 렘슨지르 교요 탄타모 테나 간럭타 시 탄지 자시 냥코엔 판다나 발라 다 후이차즈거린 거링 오트에나
1: 아레레리 따 후이차 응토에나 후이차 슝금 망기타 브라라지 후이차 망기 당아 롱텐르니즈리 다 롱텐르니즈기나 롱텐게 손에 다 휘진 죽잖아 시제기 휘자 다 주에 다 로지 카르창지네 다 또 뭔가 때 특전 또 뭔기 다 혹시게 특치는 또 뭔기 라랑가 손잖아 니 휘자즈가 지리오 다긴디 몸무기 다 동다 동치트 азнет муз течро тезуге жайг те тохчик тажна те тохян сики к ки кенглакани кичртм кичртм инезга нун тонза сэму сэму ёнеги та тумуг цорахтарнеги тумуг хижасри таши жаки хижалакани тезуч тажна ни тумузн доки та не жала цонжна таян сомбак бутчен дум моёкана сэнчил дум бутчен моёки а таң арынги тэгэ цэмжун жигүч тацу кочо цунзга зухаги таги цэмчичүцгэ зэн арынгичгэ тинунны жаги цэмчичүнны зухаги тэ тинуцгэ зэн манхазри арынга цунжна та зухаги кынна чукки тэмна зухаги ти оке цхэцгэ зэ ку ледисна чхуни зэ гунара азу цун жигүч тацу цхэ леди ка цаниги тэмуг чачиуки тэна цун жин джо гану зуги таги жухаги кэнзу ачгэдэйна. Уэгэ цэмчизу цунжна та дурнуанч таги нэнтртызу тачгэдэйна. Дурнуанч таги нэнтртызу ти духу нуны цгэзг чиг хиша мангнэн жэнжа. Та тэнмаги ти насулан ди юни. Антаруна так оке цгэлакэн лэ гуж мунга юни тэмузэри. Тэгэнчэнэ рэнгэ чиг сэмкэн чичидия тончикуги тамугалакани тачу кудину кэнзанламисе лонзу Tazu taji na chu sankan zu zga zi jijiri tkni arangi sam zu zga zi chizgu nara ka samti kha zga zi gora matna.

0: 아츠가스 고라 특긴 직책이 아 뜨무즈니니 어떤이다 죽다지나 되게 괜찮은데 안 도메 친중 라타스고 차츠고긴데 따자 타츠네 컬루즈긴이니 따진 따디 친중긴이니 따진 뜨무 욕다 로메 도메 친중은 드스고티가 라카니 직다지나 드스고디 라카니 따 치제텔라즈 어르제 치제즈고라 어르제 치제즈군 되게 치제텟는 거기 캔디 트누그레 티타즈 다버는 게 독실라 송에 됐던스게 아따 오케이 건축단 바라지 독실라 송 스타션에 송 독실라 송에 됐던스게 주노기 잼치리 다 다버서 존재나 소자 친다 송선 게인데나 다 독실은 주지 뭔가 독실 주지 뭔가 뜻을 직다지나 디 루메신 정도 듣고 오케이 어른가르지 지지티 치킨데 고기 아 디깅이니 직다지나 다또 무슨 덕게
1: 야야 다른 걸 임슨 인지르기 위해서 돈다 간는 거 그냥 잔다 돈이 너 특치 시신인
0: 관리체
2: 레드 보나바 다른 걸 임슨 디나 아다 기르긴 랑달럭 러닉 회록 냠용데 지르지 달던다 리르 소소나 요노 그 알자치 알고바 보드나 축 야시 마마 망스 나바 그 회록데 이걸 타서 회록 치기 있는 드그니나 회록데 인기나 랑토잔디 담카 그 니틀더니 치기 담카 있는 드그니나 ti hanshi ka lirig soso tawar songi na lirig soso gu huijia taftang ta chigi huijia ta gyundi ndakhi chamuzi jangna ndrigni na dala sukwa mangpuzi kongi tanda yang kaftazga maazi gita gergin lagla tkji chishin na yin diga na ditsu kyo ganga diranga gangzhong shalanga lesin tong tsumda ninjog lesin di somjig ba tang donzin ba kabzang naam gilgin somjig ga ankarwa lhargera ki yin tarkilwa shigilu yin shakib tarkilwa gantag tsenang tang so numaran shin na yin lensin nar jimi nangla nga su tsangma yang kirin jil demu shirubana ba

사디 다급의 티시닝과 고모 야급제 주시 시진핀 제등 남주르지니 케루른 조니 에집그 선전 세시가 단시터 에집라 제툰 참전은 시진핀 등을 끄다 펀리유에남 니 케루제치 남주탕던 조르급 선전 세시 자다니지 조선 코링어 펩스시 김학과 사드는 말비 주군이서 긴들시라 에집제조는 로충거 중외 야급니제 제대로 이시대 시진핀 끄다니 참들 페이퍼를 조슴 콜위 가스시 시진핑거 이토 송실은 능니 중국 세종 등 중국 머멍거 참자대 에집 세종 등 에주 머멍라 특슴 소매견 참자 등 몬드는 정오시 시진핑거 단돈 중국 등 에집 너 기후를 담비 나위

사디 다그비 체닝인가 하주 에집그 선진 세시그 켈리 님이 법정도 갑신 자고 잡지베니 중국 야크제 두세 시진핑 로지 지스 사령 에집라 예튼 삼드능도 페이퍼를 가스시 존재와크 신들 네틀하고 중외 수용 답지 주변대와 총질 타위 페이지송이 로지 제티크 역시 두세 시진핑과 통딘 삼드그 중앙대위 리어 사라 좀제인라 사크 등장하는 것이 대단한 송중탈 시진 중이 Keluga Namka Ngoxiang Deng, Xi Jinping Deng, Gerda Peng Liyue Nam, Nye Lang Kurla Jigni, Nyamei Pobzheng De Peipti, Jamei Rishter Deng, Gimag Zhele Jigni, Gendashi. Mahung Rochi Rikkan Zhun Si Royang Zhuwa Deng, Demzhele Merjuk Nyeshik Jib, Seishi Deng, Jamu Yete Sar Niji, Zhosim Kului Ngan, Samashi. Seishiga Xi Jinping La Gapsin Zagu Bila, Jakub Niji Zunzin Lan De Zigishib Degur Peba Deng, Mahung Rochi Rikkan Zhungu Deng, Ejib Jakub Niji Jala Zhul, Jakub Niji Zunzin Ge Pansin Ge Peibruk Marnar Shangja Deng. Jakub Niji Zunzin Deng, Jamu Niam De Nimi Pobzheng Chomchin De Peibni, Jakub Niji Jaitarin Deng De Lambar Jun. Gapsin Zagib Jisa Jakub Niji Zunzin Ji Dreamal Zal, Xi Jinping Dan Dun. 这个阿这个路的埃及及阿拉伯等菲兰格亚克布德克托尼托姆尔古彻的中古萨尔瓦等甚至跟这瓦子亚克米坚古彻巴干这部词亚克米坚莫孟根尼彻的马尔格朗尊拉里尼克等赞杰朗这个等马斯尔贝耶朗这个拉古维卓伦登黄亚姆西基班特布西的德克登杰米坚扎西萨姆西奇格尤路登杰朗拉杰德尼亚明用西比中古等埃及及亚克米坚这位 让你们一起等咱们回到小瓦镇的等，让你们一起解决温室的解决解决等，阿拉说修。因为龙给人阿在他们跟你这老屋，中国等埃及结束用塔基周边这屋的，从修了大兵培基兄，说你这公婆大姐用娃，我们这等我们这第三期的动娃，而且这正这个等等啦，从就不先把这个里顿出了，得起这个等等塔基这个等上哟。 여러분들은 상승과 강위의 제시 등 사클의 내부 견딘들 약금 이제 반승 잡주 등 양리 등 습시니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리클의 진튼 초반 중국 등 에집제

하다가베티니니나

0: 야 능립이 듣고 총총소 채난바 데모이나 다스타치적 산지 능진반 된게나 총무르케 롱친거 운동의 감성그나 총시 죽초치의 고지시비 디술카르마 납지릉거 나총시비가 측 타통림친 안이나 듣고 총총치의 리톱그 듣고 보자 김이야 아리 때나 듣고 총총성마의 희설 때를 동국사로와 근구삼등지가 때나 듣고 총총성마의 영 라왁사로와 고니 아 삽지사로와 종이 회크 소마 지나자와 크리다등이 마임 소자가 방아로기 영 리트크 소쪽등 산데 소국사로와즈 그 고삼등지리 아리 때나 듣고 총총성마의 영 소국사로와 운디나 시금 바바이리 아리피에 단지나 아닌데인지나 좀바그 단지나 크게 흑적극글이 인지나 토쿠크 사르완디 니브 게르타 사와즈 룬토피 자히 몬덴시 리드나 쭈쿠총총 참마게영 아 디진트 하랑랑가 갑슈군디 인지나 바바이쭈 갑슈크 샤르팅 쇼르니 영나 랑가 단지나 만당사 영나 카스위고사가 히샤영시 망아요카 디당나가치 하랑랑가 산기그토나 존탕시가 망아즈기오너 데나가치 존탕타 참마 운도이쭈 디수완 바바이쭈 대응 파마 등 길긴 탐지께 영 니월드 잡지리 군이 돈득지르라 하리 때나 같은 니월드 진문이노 강을 지당나 아 답후 다르게마티나레 두고 총총 상마사지르 같이 아 도중의 주다 진문인그리 디나 두고 총총 상마그 도중 그 샤등 쇼니 랑가 갑숭데 영 마타데 진성 용어리와이 하리 때나 두고 총총 상마그 십드뉴인자 부자르게 영 디랑 럭실럭사르와즈 쳇다냠치리야 Ritana, Luxilla, Sarwanyam, Masipi, Armuntalim, Momagatuk, Luxeti, Youngster, Jumazina, Chamura, Ri, Longon, Nugutuk, Chong Samag, Poor Jim Tang Santa, Achi, Tangsing, Donjuina, Chamura, Kanyung, Zenzma, Nelpipa, Dela, Genji, Versun Shell, Adamel, Mirji, Duai, Chalung, Tangta, Hooperka, Siga. Hari, terangjina yang cekang stanci gituan ibja kenang ni xai je kenang ni demi datengi lagu silak sarwa zigi cete kodi siyo. Tena cukup cung cung cangma ke kenapa tola nyunggu. Cela remu di babjin, adisin mola dosya sing. Hargibi tamja doai, haremu jente tembersya. Aku ta. Ri tana kau cila nanten tambi cip jasar zinu kui tarte pu tar jemge tarung tang cing donjue ko cila remu cipab zin adisim mola torsya sing argibi tamca doa ya remu zin te tember sya si ri terang gelak sen dengi na yang cukup cungcung sama ke kenar jip ke luar markera nyembi wka jeli tambi nola nyarju ngariwayin. Ri tana shunin jina tangdi na chung shipi ga tsilim tsana gojiyo no ga chan chung ni ga ga nang tu na rgdi zi chukku chung chung chungma ngu chuk chuk yil tana chukku chung chung chungma ga shibta nyun go. Ya nyan ibi chukku chung chung chung tangdi na chung shipi ga tsilim tsanga nang a Tipa garchit rigpi shkar kumdani ga cheta gojig siyo. Ri tana tipa garchit kato ni da achi gu ma nyung ni shtam. Nang gis nyengi nyengi nyengi yo ni di hanchin ni goji yo ni anartam ra shijung ra rijung la suqwa mangaz ga nyen nar. Chukku chong chong chong ma ga yang nyenbi shor ta na chong ma yikuz gab jing. Tani cho rangi kif shila xi gis di, shila xi son na rangi nyen kur nao nuga li tup ka thotuk tam chila yang cho rangi ka nahtam da jik xe li, yang cho rangi tam marxin di zhondar zgi. Tani jina na chung si pe ga cik ti ba ga shi kis kalma shi gida tangi cho rangi ki xi nuga nahtam ra xi zhong ri zhong kang rong zgi nga cho jia chi bi san kan lanji nangi si nanyim chikwi chukku chung chung manga zga nyam chui chung nga riwa yin. Tangdi ti ba ga shi kis nga Pūtār jemgā gā nāhtam zgā, dān jīnā shīgpī wā tāng gāwī wā sīkwā nū gā nāhtam yūqwā zgā. Tī hāñchīn nī jīnā shīchūng zgā, rāwūng tāng kī chūgpū chū sīkwā nū, tāni kārchūng āmī sīmbā sīkwā nū dā chū chētā gōrīg sīyū. Jīgtī cāmbā rīgpī shkār khūng gā nāngā nāchūng shīpī jēngshī ngōshchū kachō nī, chī rārgul sīkwā nū sūkchikandā chīchō ngōshchū zgīyā. Tī hāñchīn nī yāng shīchīm jīrlū, shīchīm jīrndū nā gā nū 대한진의 시스템 저요가 누구 저거 총총 참마 먹이다 등이 좀바보 카와 하모그티 누구 시스템 아 초출 나츠지 못하게 샘틀 요세고는데 제도 고지시요 이제부터 저 뒤속은 능소나 저거 총총 참마 캐츠가 아닌데 모두 리시아가 쳤다지거나 처모를 아리 저거 총총 참마 그 자들이 요구시라 당디 나총시비가 측가 산총 동호 대바가 지키는 것이 유일
1: Oui, d'un chien.

0: Yaan hiong nibi tuku chong chong tso. Gong ni chi naa tam zgra si dong zga nyan nar. Shio ni tuku chong chong gang khu tse lang ra. Dani ngi naa tuku chong chong tse lang nyi gishya nu ga gar chong. Tuku chong chong se na chi rgiag di yin se go nu ga gar chong zga nyan yu yel. Dana nga chi di jing gang tso yi chu ni pa maay na chukwa gir gin na chukwa achi di jing da ta se ga yaa se dhku xia yi rgiag gu ri. Sadhku shayi njana rizanggura. Tegzi cho jintasheka. Tana tukuchongchong tsangmagayang garchongde nyonatanga. Chuo rangnil shipa rigdar.
1: Chirang si tuksangni.
2: Yo, chirang si tukura.
1: Mamane, ngul kwamasang.
2: Chulu kama tana dorongga takirto su tuwa tongda tamu.
1: Mamane, chulu kwaran sang natang.
2: Ngul kwa le tongdra.
1: またのよかまもろかとびらとた。なちょろたにちょかのまとまてそうな。がじょきごにすん。たくすまそうな。ちとてちょり。たんさとちのかてて。まちょかまごんばくそのみに。ろかちごそのまなろ。おれ、ちんがたにちょろかまつんがせこにや。もろかとまもとんとんで。るんがのかとまきとんのかてえどあ。
2: ちょかたたじみくら。ちょほわなぐ。かちょましる。ぼちょがなり。ろかまとなし、とこらとなる。ちとまとなほわらとな。ちちんがたにちょほわなおせこにゃ。てんだちょびぐら。かる。にちょろかちゃや。にろかちゃなんぶかあろ。なだちょろかちゃらと。たまにちょためく。ろかちゃとんじなんたなおり。ずむりじゃなむたなと。
1: 이나치구마 그럼 천둥적사치그리야야 레레레 친아친 크스티 똑바탄스나 텐데셔세고니 올레 미아토세고니 똑 아로 치 녹과 텐데 마시고 녹과 좀 마시고 지나죠 레 초즈라 게겐다 하마가 하니 돈드라 흑쪽거 칸이 본느리 야야 나다 아니야 녹과 찍은 줄이 야 똑바토 틀마 녹과 찍은 줄
3: Hidden

야, 형님이 조금 총총소 다스타치 저거 산지 능전반데 이나 나총시비 가치크 찬총원이와 아르기비 스카르콩인 당디 이르기비 스카르콩가나 나총시비 변신 옥주크촌이 아치 아르굴세고노 소치근데 이나 정마 모즈초주일 조금 총총 망아즈크 년팅글람니 영나가치 다좀강롱글람니 바질히요 지르삼가 히메누가 조금 총총 정마가 십도뉴인자 보자르겜가 옥주르르디즈기야 아리에 아르굴세고노데 랑직 다 오중라 다브진닌게나 크르게 야거 와우 마르마라 소과 야쿱가 사클 카히나 요니 더모가 소치그리 오중그 자이자 보라 소과 어롱칭그 뜨그라 늑성나 요니 멍치와 다 캐스팅아 다오니 그게 겐카 늑성나 다오니 하야르카 아릉구난 요거 요니 능궁아 그게 카지 자긴 요니 더모가 소치그리 다난 그게 카지 차그리 지다나 자르드므라 흥루 지근천라 소과 서흥거리 코나 조스테이기욕 다 그게 진우가 원 죽니 디 한치니 그게 니스츠고노다 그시게 드간기나 당행기야 그저랭이나 로리에다 자식니 저니와레 그게 응을점니 아 셀루가 다 나와 드가가와레 그게 위엣임니 루치그잠가 능니 그게 나르소니 영 그게 캠프크 스토브지게 셴이트무스 아즈기 파처 그게 아주 아라마등자니 이나연 그게 웃음기믹 디한치니 야땅영 자니영 시와 미니 리그 그거 제슬 파처 치야 섬지 이미 잠욕 그게 리틀라 아마 티땅땅 총어거니 치땅땅 총어저와 디한치니 그게 송고고 토철라 아마 티땅땅 총어더니 이미 지금이랑 철라 아마 티땅땅 총 지금이니 티땅땅 총 지금 득점욕 다 그게 스키트주고 그게 스키트주고 총 통니 아메카인지나 카틀지니 던수 미니 다르군 포무킹이나 랑철라 다 그거니나 아마 티땅땅 총 지금 득점거 라주 그게 니리진 제나 정으로 지요니 도무즈 리그 본도군지나 원부 캄캄이니 모스자 다 그게니나 자안지나 캄스르지 단자면 그게 디그 응거 지금 여러와영 쇼니 도무즈 그게 우진지나 자스리니 다 소치근데 중국 야캅거 존네테 종이 송칩셰피 아르치 소치근 망토그나가 고독 야캅거 송칩셰피 아르치 소치 아름바 동오리 다주 오케 소아르과그나나 아르그크 다크게 만제던 로니 차즈그르지던나 카루응아르 세지 슬 니피 돈드 살지 되게 연고욕 리티다나 데르나치 아르굴세고노 소치근데 아르디즈 조고 총총 상마 옥테당나레 조고 총총 상마게 제케만 주고 데나치 슈니티스 담젠란디가 땅아 초롱싱친 팀친아 좀르그 톰정그 단지나 게르긴 카발 하모그티노가 시스템 제출 나츠키 마타피 셈틀 요르세고노가 시스템데 상마 제르로즈일 조고 총총 상마게 셉던 용고

하일 롱아 르근 텔레비전의 헨터 총 초지 르근 텔라레 무진 끈니살 초지 곰총 자출식 보희와니 초지 스카차 답답지 마히바니 멍덩 역속 지르기지 야르철 흐담질아 증은 긍롱그 롬라지 룬더처 파일 글로르드 응응슬시 흐셔드르지 소키와니 초릉 업제나 디비 공화인 초릉 밤나 초비인 다마인 온정 초지 다동 삼히사바 초릉 다동 너순응이바 초라 다동 감춘 흑줄은 아저가바 바이지 히지만디 카도기비 멍덩 흑골시기 초지아가 미히긴 폭구이 능슴 총총라 스케완 구브지기지인디야 답스그주사바 하르룩 침치치 잔진만디 초제 냠타가 먹송라 흐세와등 루수제 처리특바 시정 통근만디 나츠지 마특비 셈틀디 시정 통근만디 아리 냥니비 두고청청초 내인지나 길긴스크 통서절다등이 냥니비 나총시 두고초 니나 셈틀이노 아다 두고청청청마그 그렇게 제딩된지나 그렇게 냥근디 토나 랑원이 담무스 tana tuku chongchong si chona yang si si xam de yo ga ni nang gi se nin thu de yo ga no ge tuku chongchong chang ma ge yang rang ni ka sam chi de pu da ji ma kra shu ra pu da ji m ge ri pi ka kung ge sk lam de ji li da ting i chang ma ji lu ye la

야니니비

0: 담비 송츠그레나 고브르카비 담니크 트체리요
1: 담비 송츠그레나 아리와 공위 화슴저 조인흥요
0: 호수 키지흐샬릉

0: 야세딩 그 상근한 게 되는 그 소충 그 지역 살랑 그 참반이랑 거르기 하는 거랑 지나 소충 게 된 그 소치 셰트 그 당번 거르기 하요. 이나 먹는 게지 소음정 게 된 그 소치 셰트 너인지나 그 전전자 들리는 다사 소소소 그 소음정 그 게긴 지금 냠뇽 요니 셰트 비요니 너무 그 게긴 지금 전전 뭐가 같이 다 소음정 게 된 그 소치 셰트 들리는 你那电脑个连线电脑个去，老穷个连个老这些，都是个侬那样，可过来那个打电脑个连线的，所以呢，可当播音，等你啊，可你把当上班了，所以讲起打老穷人把个啥时候收收个，啊，给给你的那把做个样，可个打老穷个连个老这些，都是说那个些啊，连线那个可过来样，忙着来了，啊，来就一点，等那电脑个连线电脑个去。
1: 做了我这个人，总可以供货，总是那个种子里面的家都做穷个，给点的个家，那但是跟着原来的个，但是我穷个，给自己给他个个做这些特，啊，你给他那个给那家，这是个统统的。 야가 통대 인천 통화가 되는 그 단시 근준 음 저도 우리랑 좀 그 공호 좀 지나가 좀 들으면 그 자들 좀 그 길긴 하도 그야 안 되나 카프글람 난데와 더 그 전에 지 길긴 카프들 내나 되는 거랑 생각 같음 야 길긴 데 그야 초대 모이나 오 디모 눈자바 디모 디모인 길긴 톰을 길긴 게 샤워하는 데가 대상 그 전에가 줄 렌선 데가 잔다 당는 이 니서 타 동글 길음 내 뱀노 냥 덕반이 과된 제시는 인
0: 야야 스미크 미란더니 아 다치나비 아 알란다 타비 당주고 땅 고스크브드가 나노 아 과든 체신나인 레리 티지 지기긴데나 다티랑 그 렌슨디나가 고르자오노 그랑진이나 그쇼 아 다소 총기긴 그 소치셰트 내가 그 땅 본데 고르자오다 문그릭지 아 다 손정기긴 그 소치셰트 그 군단이 렌슨즈가 아 차리리
1: 那对那对那电脑那种的等于去，他说穷给跟个人办的个样子给跟个些突然娘娘然的做就带等于，啊就打扫这些突然定一天的就站着也就，反正都么子可不有的那电脑连成的从你那课堂播音，啊你那得经常从你那样下完的个这三个窗那个就站着当了你，啊你是太痛苦给了没得培育也尽量给那把人给他做这个些突的从一天的就站着也就给他，啊他呃的出这个这个弄的了，让他把你挂进去，第一件事情那个。
2: 다 대는 그 음 니 렌슨더 그 저와 동문이나 그 주다 샤와 그 제름 땅 제다 땅 제랑 그 길긴 그 리스칸 다니 샤와 아 감 치모즈가 리니나 티츠 치모즈 고니나 도 군다니 제치냐 그나바 카다리나 오야야 야야 때나 다 라니엘 타우즈 선에 오지나 총티니 종티 다 길긴 그 리스칸디 양스나 가니 나리 안데 아 도모즈긴 드는 켄가다
3: ᱛᱟᱥᱚᱯᱮ ᱪᱮᱢᱚᱱ ᱛᱟᱨᱥᱤᱱᱩ ᱜᱩᱡᱤᱜᱱᱤ ᱛᱟᱜᱤᱨᱜᱤᱱ ᱜᱮ ᱞᱤᱥᱠᱟᱱᱫᱮ ᱥᱤᱠᱛᱟᱱᱤ ᱛᱟᱢᱚᱫᱜᱤᱱ ᱛᱟᱥᱛᱤᱣᱟᱨᱛᱟ ᱟᱫᱟ ᱜᱤᱨᱜᱤᱱᱤ ᱫᱟᱞᱤ ᱞᱩᱫᱤᱱ ᱛᱟᱢᱚᱫᱩᱱ ᱜᱚᱨᱤᱭᱚ ᱞᱩᱫᱤᱱ ᱜᱚᱨᱤᱭᱚᱱᱩ
2: ᱛᱟᱱᱫᱤᱜᱱᱟ ᱛᱚᱢᱟ ᱜᱮ ᱪᱤᱛᱤᱜ ᱛᱚ ᱫᱚᱠᱚ ᱧᱮᱣᱨ ᱪᱮ ᱛᱟᱠ ᱠᱚ ᱥᱟᱢᱤᱛᱟᱞᱤ ᱟᱛᱟ ᱢᱟᱞᱩ ᱫᱤᱝᱜᱟᱨ ᱟᱥᱠᱟᱱ ᱫᱚ ᱛᱚᱠᱚᱱᱫᱤ ᱛᱚᱢᱟ ᱜᱮ ᱪᱤᱛᱤᱜ ᱛᱚ ᱛᱚ ᱟᱛᱟ ᱧᱟᱢᱥᱤᱵᱤ ᱭᱚᱱᱤ ᱟᱛᱟ ᱱᱟ ᱠᱟᱱᱟᱨᱩ ᱛᱚᱢᱚᱫᱤᱜᱤᱱ
0: ᱱᱟᱨᱤ ᱛᱤᱞᱚᱥ ᱥᱚᱞᱚᱥ ᱠᱚᱱᱮ ᱡᱮᱜᱤᱱ ᱠᱚᱱᱮ ᱜᱤᱨᱜᱤᱱ ᱜᱤᱪᱩ ᱛᱟ ᱥᱟᱣᱟ ᱜᱮ ᱡᱮᱨᱢ ᱛᱟᱱ ᱡᱮᱞᱤ ᱜᱤᱨᱜᱤᱱ ᱜᱤᱞᱤᱠ ᱠᱟᱱ ᱥᱟᱣᱟᱪ ᱢᱚᱡ ᱞᱮᱱᱤᱱᱟ ᱛᱤᱦᱟᱱᱪᱤᱱᱤ ᱛᱤᱪᱩ ᱢᱚᱡ ᱜᱚᱱᱤ ᱱᱟ ᱫᱟᱡᱩᱱᱤ ᱛᱟᱱᱫᱟᱱᱤ ᱡᱟᱥᱤᱱ ᱭᱟᱱ ᱠᱟᱱᱟᱢ ᱵᱟᱠᱟᱵᱫᱟᱨᱤ ᱤᱱᱫᱨ ᱛᱤᱦᱟᱱᱡᱤᱱᱤ ᱜᱤᱪᱩ ᱪᱤᱨᱜᱤ ᱜᱤᱨᱜᱤᱱ ᱜᱤᱞᱤᱠ ᱠᱟᱱ ᱫᱮᱱ ᱥᱚᱡᱤᱱᱟ ᱥᱟᱣᱟᱱᱫ ᱛᱤᱜᱤᱫ ᱥᱟᱣᱟ ᱠᱚᱨᱢᱫ ᱛᱤᱜᱤᱫ ᱡᱮᱢᱚ ᱮᱱᱤ ᱭᱟᱱ ᱥᱟᱣᱟᱱᱫ ᱥᱤᱜ ᱞᱟᱯᱪᱤᱱ ᱤᱱᱤ ᱟᱱᱫ ᱢᱚᱨᱮ ᱛᱮᱛᱚᱱᱟᱱ ᱫᱤᱝᱜᱮ ᱛᱟᱱᱟᱨ ᱡᱤ ᱠᱟᱠ ᱠᱟᱵᱞᱮᱨ ᱢᱟᱢᱯᱩᱨᱤ ᱭᱚ ᱪᱮᱛᱤ ᱡᱮᱝᱜ ᱪᱟᱨᱟᱱ ᱥᱚᱡᱤᱱᱟ ᱜᱤᱨᱜᱤᱱ ᱜᱤᱞᱤᱠ ᱠᱟᱱ ᱫᱮ ᱛᱚᱢᱨ ᱥᱤᱜᱤ ᱪᱟᱪᱚ ᱡᱩ ᱡᱤᱜ ᱠᱟᱠ ᱠᱟᱝᱜᱟᱱᱥ ᱜᱟᱢ ᱪᱟᱱᱭᱚᱱᱤ ᱫᱟᱡᱩᱝᱤ ᱛᱟᱱᱤ ᱠᱟᱵᱫᱟᱨᱤ ᱱᱟ
2: ᱚ ᱭᱟ ᱭᱟ ᱛᱮᱱᱟ ᱛᱟ ᱨᱤᱝᱜᱮ ᱜᱤᱨᱜᱤᱱ ᱜᱤᱞᱤᱠ ᱠᱟᱱ ᱫᱮ ᱥᱤᱜᱤ ᱫᱟᱞᱮ ᱛᱚᱢᱨ ᱠᱟᱠ ᱠᱷᱚᱱᱚ ᱛᱟ ᱛᱚᱢᱨ ᱥᱚᱵᱚᱛ ᱠᱟᱝ ᱠᱟ ᱠᱟᱠ ᱠᱷᱚᱱᱚ ᱛᱟ ᱫᱤᱱᱟ ᱪᱚᱜ ᱥᱚᱢᱟᱱ ᱫᱚ ᱛᱩᱱᱫᱤ

0: 더불한다 간다요니 난다중 있던 길긴 공나카다고는 되는데다 립샨 죽탕글아카니 길긴 남바존촌이나 글로브타란다 존촌 예식은 있는 게 달라지게 특실이 심지기 디니로스 립샨도 죽주영 아장가가 챔버리 대한치니 립샨은다 그 망용글아칸데니라 길긴 남바조고 영그기 샤이 립샨든 접존 점닌데 지금 놓히는데 제보 메니 너머린 죽준데 손장 지게 가친데다 다르크 칠그 그 립샨도 지게 용근지 고노 니게 타나라 양상마고 망합샤게 오게 대한치니 그 립샨도 지거당나라 립샨도 다 므르스탕글아카나라 양 소마리 참득존 손진나라 니게 텐데 지게 샤라이 좀 바빠이 죽그기 샤이다 그 립샨도 지그논도 키근지 준딩에 탈라지게 참득란 존 손 제시가 로그램다 아타쿠타 준다 다정거 가챔보리 딩이 됐더니 길긴다 권이 달리 샹죽탕 라는 더종식 그 탑름라 삼식한다는 더종이 되는 게 같다가 망보리 나선 같은 책 읽긴데나 디한신인데 그 좀 다테랑 그 렌슨더 그 저거 랑제나라 소충 길긴 그 소치시 했더니 달 소치시 했더니 나라 공그 달리 샹죽탕 있는다 디한신이 주 니 참더라 너존젠디 셰탕 있는다 너 소송 지나르 그게다 소소 접탕 연아 소치시 했더라 소가라 그게 제와요 그 딘타나요 다음 시간에 지고노 다치랑 타와르 길긴 그 소치 그 셰더라 냠냠 그 군더니 야치냐 그나 봐도 갑다리나
1: 오야야 Tiga-nata rengke girginenu daga lakani ta nyamnyong zga rengke rgdiwga marashayana ta rengke chirka girginzgan tsukunna ta zhoma zanga rakhiga, ngamba rakhiga ta chiga jangji chong shenji kportamu rakhiga chiga jangji ta zangnu tamo zhoma rakhiga zhoma tamo hanyi rakhiga da tukunta ndigi marayona ta ta ta gniga ta tsuzi gugati jina ta zuhu tsingzin gugata kuchukina dha jangshin soma inna dhan dha zang nechil maqchita meekha dhan dhe zang kargi sasikunar dha ka tangara zang chepu malrim kata hui zangchukina zang chepu handuk meekha dha dhe zang chil maqchita meekha dha shanon dha chuwa ka kubchung zangnon dha chuwa ka hari zik dhan dha kashi yaratong jangu ka dha shi dha dhukuta dha zaani ni ki mani nga ranga tasal dha dha tsiga dhina kargi jangshin soma inna yang kargi arangni la arangni ka gafshuk zi yonu ᱫᱚ ᱛᱚᱠᱚᱱ ᱫᱟᱛᱟ ᱤᱱᱟᱢᱱᱟ ᱪᱤ ᱯᱷᱤᱜᱚ ᱜᱟ ᱟᱨᱟᱝ ᱜᱟ ᱛᱟᱦᱟᱱᱛᱟ ᱥᱩᱱᱜᱟ ᱛᱤᱜᱟ ᱛᱤᱱᱟ ᱟᱫᱚ ᱠᱟᱝᱞᱟ ᱜᱟᱱᱟ ᱛᱮᱨᱟᱢ ᱠᱷᱤᱡ ᱛᱤ ᱥᱤᱠ ᱦᱚᱸ ᱱᱟᱢᱡᱤᱱ ᱛᱟᱛᱟ ᱛᱩᱜᱤ ᱛᱤᱱᱟ ᱛᱚᱢᱟ ᱜᱤᱱᱡᱤᱱᱟ ᱠᱨᱜᱤ ᱟᱫᱟ ᱠᱨᱜᱤ ᱜᱟᱯᱥᱩ ᱫᱚ ᱛᱚ ᱛᱮᱥᱛᱟᱢ ᱪᱩ ᱛᱟ ᱡᱟᱝᱥᱤᱱ ᱫᱚᱢᱟ ᱜᱤᱱᱟ ᱠᱨᱜᱤ ᱞᱟᱦᱟ ᱛᱚᱵ ᱛᱩᱨᱠᱩ ᱢᱚᱜᱟ ᱟᱫᱟ ᱟᱱᱫᱤ ᱡᱟᱭ ᱥᱤᱨᱤ ᱜᱟᱱᱤ ᱞᱟᱥᱩ ᱠᱚᱭᱟ ᱱᱤᱱᱟ ᱛᱚ ᱪᱤᱯᱩ ᱢᱟᱥᱤᱱᱟᱨᱟ ᱭᱟᱝ ᱠᱨᱜᱤ ᱛᱤᱦᱟᱱᱤ ᱠᱨᱜᱤ ᱛᱤᱜᱟ ᱱᱟᱦᱛᱟᱢ ᱥᱟᱱᱟᱝ kāngsī pūrū tīnā ngā ngā ngā ngā wātān dāmu yuwa nā yāng dā tūkun dā yāng jīsāng yu dān dā yāng kārgī chāchī yu nō dā tūk tūtā yīnā mā ngīn sīng gu nō gā dā kāchāng dā yīnjā sāma gā dā mā yīlā dā dī dā hāfshā zhūw chāng shīgā mī gā dā yāng bā dā shīgī mā rī nō dā yī mā nī nō dā tūk tūtā dōgūs gā shīgī rī rāng gā dā tūk tā shīsām dā dan jagluku nika ta suwan zinju ta kachinji lorma maxi ta kutuzi lorma tongu niwa samba warin deta yena mana ta jagluku nika za mangzhan da tukunta aga azi chukju sal taga nyersimga gu ta tukutani ta ndun xigin chukju tani ta ndrag xigin chukju da tukunta ta suwa nanga suwa zgin jir tohamga ta jirka ndigi ta lorma yara jimto songgo songgo ta jagluku nika tiga palawa jirtanga tani nangtun jamba yoga no kore tata aranga nonchik chezgari samga sachin raghlugu nila shangcha dansona di sotubtaga jonyongta rangshik togay yoni tamogiri ta taga somtsintaga nantantaki somati kuh kagurin kapta dukuti ta pachir somata dukuti raghlugu niga la ta shangcha mardino raghlugu niga shenuga natanda dukuta ina samchit tamogiri tkana raghlugu niga ikuna kapta dukuti ra mangchiwa dukuta ta gizu taluk ikyu ta zo nye tkhadala langazi kukum talduk ndu dukunda maa ju nda ta suyga gachin dhu ta rangu loo dhata gandiga sti yongji nara ta zhuman daga lorum jimto su nara lorum tungu ka suwa ka talduka ta shangja jiga nara lorum nga dhika li urka talduk dhu yika jiga na yang tiga tamu talduka yi matu ni gachin dhu ni ta jiga yigi dhu na ta kub maa uzu 토타근 고튼나비 타크르탄 기르긴나비 갸프치르코니 다 말음 총총시비 소리 탁버르드 아다 베진오니 넘어지긴 되나다 안다타우즈건 선노지나다 소마츠 소마디 투와이오니 아 토타근 고튼나바 토타니 기르긴나비디 갸프치르타 타크리타나다 토마토미라 데스가 당주기인 당주기인 노고 털뜨도거든이다 딜라카콘데스게 듬지오니 넘어지르 테노친가다 아다 지금 양쪽에 소타 강다 강나라 소리 경안도그라 소리 탁버른다니가다 소프트구나 바가 토브중고 코리카다 모마쟁거지 차와 차트구라 이마 메뚝더비 기클 힌터치와시 레트산이다디 다나바주 돈냐 추츠게 있는 기나다는 그냥 지금 샤리 치송사라 노송사나 아 포마 공터시니 자시데라
0: 네리리 과든시게긴디 나데랑글렌스니노니 그르는 손지나르슈 다소 중그 기르긴이 로마가 소틀리 인더종이 타니 지금 냠뇽으로 쉐트 망아리 너는 그 젤란 조르요 논다인 지나 이런 글랜슨 더블리 자치냥 그남 바조 냠치티 논달라 과든지 신이 라코르드주 다 녀서의 나라 찌그레타라 강타르징 길긴 남반데인 손지나다 그게 길긴 단지기나 샤고노 대비신 되겠죠 전나 길긴지기나 그게 하차와 로만디 하차와 근홍성 마요바 대한치니 저 길긴간 손지나라 지금 소프트잔데 그 쉐트 있고요 봐 탈름 있고요 봐 지샤와 강즈 좀나라 지금 탈름즈가 요과즈 그 좀나 샤와테 요과 인접탐니 또 뭐지 양 길긴간 손지나라 그게 소프트린 난자 소수인 난자 다 그건 그니 테니 나르즈게 다음 요과리 고노 대한치니 그 길긴 남바존 손야라는 그 리스칸데 가신 요니 데즈게즈 치 쳇스르고나 다 게르긴 글리스 나타 데랑게 츠게즈 가와토아 요니 인더 모링고 세고노 데브진득슈 게르긴 남바존 손지나라다 라는 그 셰트비 요과리 롭츠크 지 셰트비 난자 쇼칸테니 롭츠크 지 셰트비 요과리 고고 사미 단도모 그 슈 렌센디는 알아 란젠도 모 크기 사쇼 소수 게르긴 냠뇽 잔데도 갑다리 그 지때나 판츠나 롭종 좀데 지금 반독성이 진데 요크 삼네 디젠거 게르긴 손지 대랑글린센 나니 야치냐 그 나바조랑 그 셰트풍이 타니 갑다즈 가만 보리 눈달라 냥탁바니 과진 체신이 인기르게
1: 야야야 좀 이렇게
0: 야니 그 데모그리
1: 야야
0: 야 데모 자히델라

0: 시샤영 초구 치사
1: 오로르그 르지아츠는 옴사
0: 단투자 잔품을 고사
1: 흐몬든지 르지토사
0: 오로르그 담비에 담가

0: chimozu kiyo ka khunzhu jia lin tsing na shik dang nin jina shar gang to a top ka de chang ma ge chi ta ju shi go to a nyu in jina mang tsu jo pa kin chi jir kir be ka chi ga dang la cha ser ka di an jini to a khsam ba mo in jina zhong gu ta to zhong chi ra zhe gang gang ra zhong gu ge ta to zhong chi ra zhe gang gang ra Ya, samdana chopo zga kapar yungo gichi, chopo nga kapar nilin yala zanga. Tani ta gichi chowar ka man thay tashta juyi go, chowar nga zga man thay tashta juyi. Ya, chopo cho demu yina?
1: Oh, demu.
0: Demu chopo tiyan ga linsin nga shik tono gafsa shi go.
1: Oh, ya.
0: Thomar nga chu linsin da gandho ram tara, rang rang chamjur zga ndo dizgi na.
1: Oh, ya, nga chanup ki nyunga thandrup.
0: Nyunga chazi thandrup?
1: Oh.
0: Re, chopo thandrup kwa chi linsin nga shik nyunga?
1: あ、しにょ。あ、レディ。やてらんやちれんつながしとのガスし、ちょんのちょわずがんがこじょうちれじにょんご。はい。うんうん。ちょわともどこけつんじゃ。じゃきてご。はい。うんうん。あ、にょじゃがけるちぎちゃん。じゃかん。にょじゃがけるちぎちゃん。ちゃがるば。ちゃがある。あれ。けるせごくわろ。
0: ケルグ。うん。よじゃ。ね、じゃ、ケルグちぎちゃん。ま、ちゃずり。しぐま。しぐま、あれ。でませかぎ。うん。あれ、しぐまれご。あとはともれんたのはちゃんじゃ、やとにおもにんご。 저 아니요 뭐 도군이죠. 아스탄회즈가 자무즈가 있는 데 체크되고 지금 한망 입실지마 체크되고 아 머뜩 소래 칸잔다. 더그 지금 지마 찾으는 머뜩 소래 칸잔다.
1: 머뜩 소리 칸잔다. 맞습니다.
0: 다와 그 지금 차서군을 증합시 마르뜩노 되지 그 도모가 담힌지 과 그 마르뜩 소리 칸을 잡다 지지지 뭐히가 되나 미르길라 빠젠스 다그스 칸지 마치스기 카코난틱
1: 미르길라 빠젠스
0: 그지 미르길라 빠젠스 마르뜩 소리 칸을 잡다
1: 네
0: 와다 답지가 치고 야 답지가 치고 저와 니오문윤고 특선바문윤고 저와 선바무 오밀 디치나 다도와 그 치더리 나술 디치나 다도와 그 치더리 쳤다
1: 신나 쳤다 다 선바 그 치브젯
0: 선바 그 치브젤 야 나술 디친
1: 나술 디친 나와 그 치치
0: 나와 그 치치가리 란다노 하정득 오미 디친이나 다 선바 그 치브젯 섬지 오미 디친이라 안가치 나술 디친이라 나와 그 치치가리 음 야 저와 선바무 렌탐노 하정직 저와 조아무니고 저와 조아무당이초 갑톤이 산루톤지 도와준데 제약해되고 첨청스가 샤이흐스목 샤이흐스목 로정 업저등나 주저톡 디나 샤이 쳬울로터리 정울로터리 총울로터리
1: 선보그 로정 업저등나
0: 선보그 로정 업저등나 주저톡
1: 주저
0: Mm-mm. Yeah, that's a chulu danger. And jungulu danger, chulu danger.
1: Thursday?
0: Hey.
1: Chulu.
0: 뭘 입절당 나르고 난당나 말고 입절당나

0: 야 당초 가르콩이고 응응 머뜩 소리 칸란다 차차 거르준란다 아드즈너 아 미르길라 빠찬즈 거스다든다 빠찬즈 뜨즈너
1: 오
0: 다히 소마지 알레 야 도보 도보 산저웨나 도보 산저와 대랑글린스너니 샤르강 선바토스고 응 야 알린스지 마르크나 시크가스샤니크데모 야 데모 Rejo

사디 다급의 티시닝과 공모 야급제 주시 시진핑 제등 남주르지 네 케루른 조니 에집그 선전 세시가 단시터 에집라 제툰 참전나 시진핑 등 그다 편리여나 미 케루제치 남주 등등 조급 선전 세시 자다니 제 조슨 콜링은 페스시 김어크 사드나 말비 주근이서 긴들시라 에집제 조나 로충거 중외 야급니 제 제들의 시대 시진핑 그다니 참들 페이퍼 고 조슴 콜위 가스시 시진핑거 이토 송실능니 중국 세종 등 중국 머멍거 참자대 에집 세종 등 에주 머멍라 더슴 소매견 참자 등 원드는 정오시 시진핑의 단돈 중국 등 에집의 희후라 단비 나위 야크빈라 소진근 자치 로무 동라니 강 로지인랑 등 신제지 비로든 치랑 제치 등 사크거 네블란 저도 저스터 송으로 야크니기 통타 말씀 더 샤르와 등 등 냠리 냠질시 네위 로키랑 이 선진 세시 등 냠더 중국의 수용 탑지 주변대와 총출 탑인 베진으로 내체시 야크니기 차슬 탈 판슨 이치 담보 등 니픈 냠리 탈 에르지 점제랑 요라 Shukmang Tendur Damsub Nidin Shila Peji Sintro Jinbi Yakuwar Nzam Tin Nyam Nidang Tendur Nyam Li Shibi Huyen Tsun Da Jiryu. Tengdi Tamdi Gapsi Ngi Sintzin Seishi Deng Zhongyen Dewa Deng Yakub Nijie Shukyong Nyam Li Debjin Tamung Tuk Dokir Shibi Yashi Deng Sake Gana Dun Tal Sandu Jiri Deng Sibshi Ni Zhongyen Shukyong Tabji Zhukbin Dewin Peji Tal Nyam Deng Charzi Gude Zhongyen Zan Tin Lur Jiga Leo Sarwan Zhengi. 蔡记等王艺术培入门那年等着埃及的多比中国中次为切目吕良强阳南之腾的培士拥有

하다 그베티니니나 야크브제 주셔 시진핑거 노웨이거 사르트 게비 야우 하캉 근청제 버르 딤들러 롱튼정 시진핑거 단돈 중국당 노웨이 야크니제 와르트 아랑블 원장 잔튼게 로지 예랑던 노웨이나 치 토마르 중국 사라등 신직근 제와 즈바 케랑비 요르블릉 야크브제 지케인 야크니와르 신직근이 롱도니고르베라 노웨이 제지티 근들 하르트 당데 슈그니제 제와르 예랑 페이지 송화등 잡콘 소시냠리 진치메 버르 야제데 야크니제 마멍라 니와 뚱거 김펜 토버시 니 중국당 노웨이근 제와 페이지 동월 산티 통친세진 요바등 하캉 근청제 비 야우 당냠던 바순시니 중국당 노웨이근 잔튼 롱거 리어 사르완전도요

나니 아름든 찬 찬든가 사신 고출등 아주 춘쟁가 레니라 근데 동기가 원튼가 인심 찬슬등 찬티성리 체치 리치 차득등 차도 동기라 상정 손정 디정등 탐초치대 디니 반디라 개페시데 진치메 버 상리 숙디 토인치르니 케다 비스 반디 토르득 등니 하르득 저르긴 조터 도와등 신사니 흐세른 종으로 바디 사르숑 상리 리니르 셰비 상위 용부 시긴지르란 히치시니 상리 데 등럽 쟁거 돈리 치와식데 등기 Sedeng nyan kin lanje di to san ji xia cha song len cin di zum zhi ba wan di jia dang zum zheng gan ke wa suo nong serang dang hua ting jian zu mu ji le dar ke wa du ji serang zhi ji dar ke wa gan zhi serang dang suo nong ren qian yi cheng guan jia ge jian nan bi nian lu de zhun bai shun ni jian nan bi men te de rang li kong ge len cin de jian de la nian bi ga si xia ta de mu ke

0: 다른 죽은들 엄청 치더래서나 귀자 다주디도 그런 게 그럴 돈다 쓰래 아 다주 귀잔 되게 어깨니 추월라 지지리 치즈군도도 호 요원들이 요원들이 이제 다고 회정도 담배는 봐도 말은 시차로 되게 돈이 죽으느라 계진 되게 소중한 셀레스 있는 게 괜히 떠났다 우리 지초라근에 구사식 뭔가 영 너무게 소중한데 시기 뉴가 때 아 저쪽 쉬우고 좀 저쪽 쉬어서 버는 바람 버는 시작을 송수해 영 영 삼아치 박을 송으래 그다 전부는 털으니 다시랑 어떤 저 리칼라 오메노 삼아기 다 토마라는 게 리카르 가지고도 죽든데 듣고 자주도 듣고 소즈라 죽든데 듣고 아주 까차치게 네 리지기 니와란디 마치게 마치나 죽든데 듣고 지 자고는 듣고 회로콜라크니 세자 민주기 아 민주나 언정 쓰더래서 나다 회로군데 듣고 치 죽든스기 쳇도 회로고 있고노 아 다치 랑게 치즈군으로 아긴 구즈기 쳇도 회로고 있고노 다 랑게 치즈래서나 디치즈기 쳇도 회로고 있고노 랑게 상큰 땅이 쳇도 회로고 있고노 데 나까니 무즈군으리 알라 나까 니무즈고나 어 추티농기 강자기 언정치드레즈나 따추 언디 추트나 미냥겐디 휠고이자 아 휠고시 파마메키 언딩아 추알라 추아기 차르체 쩐체고 미냥겐디 휠고시 파마메키 우티숭게 휘자 마간우기 티거겐토 티드코 추고 휠고셀릴라 긴쿠메카나 휠고 가니즈겐지나 따티드코 추랑게 삼켄티드코 치기땅겐직체고 아따 아주 견담아즈리다 휠군데도고 자고여선 담아즈리 그러지 긍알라 요니 긍게나라 요니 자고여선 메트나라 어 시치우 요트나즈 고나라 구리 요트나 자고여선 메트나라 응게 리튼 추트니 양 자고여선 요트나 좋아 요니 아 따트무즈리 아 티나츠라 아망즈기 시샤기 라카니타는 게 휠룩디도고 다른 거 그라촌즈나 다 니프트 돌매니니 회록티 마토르나 티 쿠이 니마즈 요네 토타 쳔부이나나 죽게 아른가 가느기 회자즈 아른가 두니기 회자즈 아른가 상마 수치기 회자즈 따기데나 디니즈가 팸바 요네 추 손다 지 연다즈 요르기시가 동다 아른게 있네리 티제나 아젠게 있네 말이 티 금불라 소화기 처음부터 누구 노트 아른게 아른게 노트 히르펀슨 속비 노르든 부즈 군우다 아른게 티 노트 티 토코 아른가 요트나 다른가 치나 상카치 주고 치 다른가 게 샤와케 첸즈가 특나 아른게 치킨 덩어지 주고 스 덩어지 수고 라카니 아른게 티 토코 치키 특초치나 디안에 스마 아른가 고초드리
1: 가손데란 당은 다제기 티르질라 땅에 냔 통을람더니 마라 냔 쇼티다 나랑은 샘쿤 소트코 나르모 Tony Rantan Gina Sigir, Tony, Narokogi, Horingina, Chudron Tungu, Thomas Hambu doesn't talent, Taganata, Germo. No, you got Ninkung good and losing me, Tanjikun Toshasugir.
0: Geron Toshazuner. Chuchu Toshazuka. Chuchu Toshazuki, Tagikina, Tanute, and Gitoshazuner. Madanda's it's on the merit of Hunjuna, Kirk and gets the Thomas and Buddha Gitaj and it's the notices on or more. Tuning like any Taku's chantons of Mons hidden or more. Chantons of Monshid and the Sanger's of Mons hidden or more. Monshid and Chu, a beginner do take a Sanger, dear Mugisons, Chu Tihis on. Can get to the his on the resina, Thomas and Buddha Gitches is no Tihis on. At that Tinga chooser, or Tatinik Kung Han resonance, Hati, Tishon Shets and Unimarin Dictanity. All the Dictanity Shet
1: Danton get even the Tony Danton the target, Nirigana Caprion, the Carita, Huchata Jo Ganumas got a sonina, Huchata Jo got Chokadan, Dumangamo,
0: Natural,
1: the Chengata, the Tunda, Natan's Grilla, Yonan, the Chichu Menazer, Tangi Chichina the country.
0: Oh, three, two tis Choyokis in Makizilla, Zund, Tatunzis Grilla, and Digis Gunra, Tan the Musga Tamatan. Чүгтмөз нюнемар манюна таг тонжинди ани юнтэнзмар кэнэмар ханжирти кумпэлэн жутэнэмар мо дэтхо ок капра мэпра тонга тонз гуну качатмөз шэтэн нюнемар мо оле тин юсан нюнемар тин юсан нюнемар ла омжон сдэрэзна читтэ дэхо чэзэг ина цо эрэнгэ сэнгунэрэ чу сина чукэ си самаз ина чукэ тигэрэнгэ хуйдон жугнэна чу гану чэзэрэ чу чингагаги чингагана чанжа цазэ тонна чу чу мэка Jama Kungwagia Tonto. Not you Jama Jet Tonto, not you Kinugum. Erla, Erla Tichunti, Musu Chicky, Hugi, King, Chicky, Kensgari, Gagatu, Dressamazari,

유럽 등 난제 제신들 등 된적 서지제 토림 팀 칼라스이 지연이 년단든 아이스르 제단들 사케젠 지흐트나 남증리 자크니제 지진 등중라 돌럭시오스 유럽 등 난제 제 공스톡 야크브다 강예지만 비진 속조지제 산디르 족베 총디 등 칼라스이 제지 아이스르 제단들 사케젠 지흐트나 남증나 저르든 승위 남점제 시흐등름라스급비 테르마 첨부식 등자버 자크니제 지진 등중라 돌럭 테브진오스 코미 다룽 단돈 스탠들 칸제 팔레스타인 제머므급비 저흐든 틸 응아르진 제멍든 조진요라 디크멍우르 저흐든 틴데르글라 스타츄 정세제메서

ཁྱི ཕྱད མི ལུང

0: 아다가라 가는 지역 처송다 니가 시가 작동들이 다 공미 이끼기냐 저거 대 전체 문장 거네 이끼티냐 저거 남바 간이른 저 소로 그가 저 송들이 아 저걸 남도 지네 다 남키 굴리 천도 혼데라 아랍다 니와 아니 니와 디가 야 참을샤 파탕 델다탕이 서치 찔라밤나 아다완 디기냐 저거 자우탕 텐우게 냠바가 도든 크어른 그냐 저거 상루도 혼이다 아 가와멜라 냐 저거 너브시 소치 큰튼 너브시 소즈모 동무니노즈코토나남바 천진 나무이지 서 튼샤르 장지 치클라 니즈는 남버 자와나 철줄 청균이진 어디 버렸음 시완들아 돈 문자와 저런저르시 세파트르 용주거나 멍어른저르이 마트흥 어중 띠닐리 참버른 잘귀라 그러 남정 지쯤 거 프샤스고케 다숑문지나스 거 지가 다 공고 허준디 돈 지가 와고 잘샤송나 영 능튼 전침 문자고니 또는 남바냐즈가 죽은냐즈 건지는 저 왜서고 그 용도가 냐즈가 지금 하는 지금 멍죽은 너네냐즈가 그 막걸지 다 뒤송 땅냐즈가 지금 샘물에 지금 아르그난 너나 다 멈파마 같은 게 냐즈가 잡는 거 아니한테 라이언 진짜 집이 얼음초 야 다 지금 하는 냐즈가 뒤에 지금 하는 지금 희귀 시위도 그 근데 지금 아까는 냐즈가 남바가 위지가 타는 냐즈가 셋지리 다 죽은 냐즈가 전층 걸 아까는 지금 셋다 아제 그 그때 죽은 냐 아제 그 그 깔아 걸송 지금 때문에 나서 건 다시 화도 힘을 타볼까라 이날 나 죽은 나서 거 어이긴 뒤에 아까네 만천에 나서 건데 전층 차 제로크 대학 뒤라 또는 등부터나 첫 등에 대한 비 와마 저는 치 줄로 등에 대한 비 와마 시위 던 등 다 첫 등에 대한 비 와마 저는도 수군우가 춘진 수군우가 간 아까는 지금들이 대 춘진의 시 열전이 있던데 다 첫 등에 대한 바수가 근데 쳇땅 담바스 군 그때 춘 진스 군 그 여러 자들이 다 춘진의 시 여러자니 춘 진브르 고아등 아가니 지스 탐바나 먹든 지와지 다 춘진 그 여러 자랑더라 여러 자랑더라 아가니 지스 튼샬 정질만 그렇다는 거는 뭐 뜨가 도는 거 티컵도 고대 아가니 지스 탐바지 티가 먹든 지와등 나라 심바등 실라 루 나와 지라 르잔 잠바 이또 다 다위 오즈린이나 듣고 캐리톤 호텔이나 듣고 이나마나 고군라 티나 쳇친의 청기 니신의 시와는 치 줄치 청통위 니와신의 시위던 땅듯이 다 쳇친의 청기 니신 듯이래 어걸로 누군데 고군들이 다 치이나 듣고 근데 치가 줄치 청통위 다 아는 거 아니나 듣고 거서 왔다베 니와다베 어떤 무슨 거니나 듣고 줄이스군 티통 야 아디브르 심스고르가 아디브르 잠바티 카스미 돌라 고아당지 다창 동민이라서 고아절리 카스미이라서 고아냐다노 도무타와즈가 아니라서 고고거든지 디나 존츰 천진 스고르가 그 존츰가 야라체리 다 어저스니라서 고아 남박치기 또나가 니파타나 첫등담 첫등담 반에 첼리스지와티 로호는 와마지 첫등 스고르가 저동단 바스 로콩 아마란 주가지 어저는 치 어근진 토피 디글 마 바지 다 치 저동단 비 와마 드즈모 저동단 비 와마 드즈라 쇼츠가글라 카즈크스나 이놈은 로콩 아마란 주고게 어저는 티컵도 코타 로콩 아민 지나서 코가 치게 지나서 코 어근진 노테 토베 찰송아 디오마 바 치 어근진 라니나서 코 토베 찰송이나서 코 디오마 바 어떻게 真正就是他妈的，真正公司工，他真正嘛就是什么的，真正真正是工人，人家是干真的么？真正他叫的，他这还想人家是管的，吃了吧？都不讲，怎么的人家是管的？天真的嘛人吧？嗯，但绝对真真他妈的，真正公务的是这里。啊，第一趟就是他妈的，他和俺妈哭个那个些些说呢，注意，等我给人家是过，擦东的，是不是去给人家是过？你真正人家是过就是他妈的事。 吃喝拉，你怎么着呢？我是抽烟啊，大烟啊，带了就把子。但老黄外面就那是管的，这个人就那是管单独的，啊，大烟就那是管大灯个灯啦，是不是道理？怎么个那个呢？就那是管不晓得。这个单就那是管的，吃个红的，啊，大烟就那是管带了就把灯子。吃了青根牛啊呢，盼望青根牛啊，现在啊，第二天别得个牛啊了，过啊灯，这是。他吃了青根牛是呢，啊，第二天上班是工作的，那是管大家个的。 但这种村民要是搞个泥巴，种村忙要个那个呢，当然要是搞门道啊，南北个泥巴都好着呢。用到那三八的那子，当然要是搞种村忙要个呢，当然要是搞当三八个就过那些。村个大木就当这的，七等大板呢，家木处了像我一段东西。万马上呢，单位村个项目等，村村边红呢，基地，这就是他妈呢，基拉如什么周围。 吃喝了，你从扎瓦的啊，当啊，江西农的那么生意钱呢，是为端东。呀，吃了青根牛啊，是啊，第二个什么希望呢？第一天海南去青铜园，你认得啊？第二个什么的，没什么什么些呢？啊，搞希望他为这个了。当我们吃的那个，他妈应该那个江苏这个江苏个农的那个，啊，你啊，都吃了，青了。
1: 俺的，我都吃了，穿了，俺的，怎么就那个，俺的这里那个熊，那是不弄，怎么个就那个当起来这里，蛮可乐可乐个，呀，真的，人多呢，热天呢，是不？可能多呢，那个什么来就吃点啥东西，多呢，热天呢，没多完了嘛，让你的姐妹，俺的，出去等马车了嘛，真的，吃顿饭嘛，热热的，对不对？啊，吃顿饭比饭嘛，热热的，对不对？ 他们村子里边，我们人的村子办的江苏的，江苏当地每行业三八等几十同胞的，这些人们不能搞啊东西，吃喝的家里生活的，吃喝的这边抗日能呢，对这个等很久的，请给女性的，进驻了，我怕被出去，哎呀，我些都是为等。
0: 因把他们他们就可能就专程门罩啊，那跟他能端的，就是搞门罩啊，叔叔跟就是搞就送这个。嗯，当地的呢，是专门是搞的，嗯的，吃东的比外卖热热是搞呢，吃东外卖热热是了，他还没吃东的呢，我们就是搞热热的，全村是搞么就是搞江苏是么的。
1: 江苏当地人家是个没行业三八等级是同志，这个人人很慢了，人家是个干娃子。他吃喝跟人家是个你生活的吃喝的这边抗生跟那个啥的，得到他们家不很这个，成跟人家个女性的进入了我怕人家的，哎呀，我些多是了，不要，怎么这样子？这边跟人家是个啊，你主要的人家是个就这里讲嘛，可能能得吃。
0: 怎么的些呢？俺们就我们全部人家是过节的，知道吧？这还人家是过我们农村当地比今年节的，呀，不等把他们还没节的，啊，再把他们阿妈那节的说呢，啊，光他们的我们今年没拿出来节的，叫生个他们个都没办这个啦，知道吧？这是农村的话，这个讲，这是他们这这马龙爷，是不是开工？ 这门不能拿进来，人家进在比，人家进来，人家进来，因为我们做，他可真，家了什么就少几个娃个年纪，家了什么就少几个爸什么个，玩的那叫做个少少屋里过了有个，他去就跟人家做个爹子个啦，爹人家做个啊，爹娘的他少屋里去特别些嘞，他爹子跟人家做个卡朋，他那个人家就差起了马东咱们去人家做个活着这个。 过那是工资，他们怎么讲是活着的这个干部是热带啦，云南人讲是活着的这个 사실 누군데 지금 동화 많이
1: 잠즈 근군이 지금 활줄 쓰가

가무서 고. 시와티 티 고든다 가지고 그렇지. 고든네. 아, 제르진 지미 흐스름거든. 푸냐 뭐 니라트즈네. 단디 제르진 나도 그 티인군. 제르치 강도 걸어 오거든. 초정 시비 초반에 지미 흐스름거 용버다와든. 푸냐 뭐 어유지 아랑신 잔치 그 초반이 나도 그 제르즈. 아, 푸냐 뭐 그냥 나도 그 어유지가 아랑신 잔그 다 능근이 나도 그 조피 초스. 뭐 능가 나도 그 한치든 제르즈. 대니까 이것도 우리 남들 담비는 그 던져지지 이것도 근데 여 응아랑신 전속은 그 너도 던질 거라 가지고 그래. 야. 이것도 우리 너도 남들 자이는 거 던져니 예지. 또 스름게 아랑신 도비 천님 자우라 서브르도 안 받은 거지. 천님 그죠. 공나 콜로노 안데 쳇바 서브르도 안 세 바스 그러니까 다 최후의 냠띠는라고 서버던 바지 뜻 강라 서버던 바지나 아름긴이라고 자우라라고 서버던 바지 단 자우즈나라고 가르코던 바 쪽. 아름긴 쪽보라라고 서버던 바. 보냐 무가 아름가 드그빈 그파트르 쳇비 삼바티 자우라 서버 다타파니라고 다저미니. 보냐 무도 혼지가 아름긴이라고 드그포근 화트르그 최후의 삼바트 코딘라고 자우라용 서버던 바지. 야, 챌린지 서먹던 보냐 니까 샤파폰 지미 거르샤피 다저 와지 고네 지미 거의 스군가 고가나 나고는 거르샤피 스군가 챌린지라서 고가 서먹던 보냐 뭐니까 나서 고 샤파폰 군으로 뭐 샤파폰 나서 고 티가 샤파폰 지마 티가 나서 고 거와도 고티 글로 스군가 총알이 나서 고 제대로 Chanjiti nikagun zawu nguhi shawanjina zukwa chigin shapar tuanbi tsik chigla dini jwa patawa ozi ta kuga shawanjina zukwa chigin guwa tsu ukwa ta nigi shawa kangani zna zawu nguhir shapaa su kunu nguha kenjina zukwa shawari zawu kenjina zukwa nguhir shachukinjina zukwa lezi na chuk lezi nguhpa ken shawari ta shawa chiganjina zukwa kolo chungri gamu zgata njina zukwa njina wane di shawa tatil manbi jirwa zindri Jarjin Shawani was tattooed to Machuwa. The Muskin was George. Gutun Titan Tumbi, Sanjin Horjo Lawan Kyoga. Aranjin Matan Chachi or Dropajans. Kunji Tomu Chester, Jerivision, Ayachi Chalung Rate, Jiwatang, Lung Tumi Chachi would have been Rambats. Shiwatawa Amzuk, Jenzi. Ya, Tata. Digging on Gitan's quite Joyce. Ayachin was quite Chalungla. 능초마니가 능초마스고는 녀석거다 시마스가 저럴까 어떤 얘기 녀석고간데 저르치 강뜨가 녀석고 데 저럴고 뜨잖아 저르치 강즈클라카나 저럴고 아랑신 맞던 바 자치고로 빠진듯이 아예 아예 끼는 녀석고 천웅도 호텔에 녀석고데 담보 멤바 다 자치고 녀석고 르그 녀석고 소나 데 아랑신 녀석고 맞던 바 야 능초 전마 호텔에 되는지 아름기 녀석고데 다 센드 친우거다 아름가라신 도코티 맞다나 자치기냐 공군이 도코노스 도모자식 근지 토목자 실치르비 열렸거든 그 니가라냐 도코 간신기냐 코나 초너리 아이치 조영자 도코 근지 토목다 자실도 좋아 저비 유탄 랑초마야 근지 토목가 자실도 주위 니나 도코 열렸지 되냐냐 도코 단총 단총지 군이냐 도코 자 그다 아나 괜히 나서 샤와 찍고 강이 나서 건데 총아즈나 강아지를 그래서 나다 만원씩 군우 천롱 나서 그가 털던 나서 건데 잠바든 야 능초마가 지우지 나서 그 털던 잠바지 그 털던 잠바가 나서 그 아니 그 샤와 찍어리 그가 단 진드는 나서 그 건데 샤와 다들 멤버리다 근데 찍바지 찍고 다들 멤버인 거지 샤와 찍어리 야나 Jamtu lishi yang yi sachin anunzi. Liver tutukta mi jangrang lam. Yitzum choni to yi juamba tang tamcho kichang gangsam aniso dolzi. Tan dani nyan zuko joshi lakane di trishun suku tika nyan zuko alunga juku ga. To yi juamba tizunzi. Tata nyan zuko alunga juku. Tamcho zina nyan zuko ta jangshi tawo juku nari. Tanyika nyan zuko kanga jagtikizna Dana jam tu li chi tizila andi gulunga la jina zuko jam tu li chi wa zinri andi shetso andri da jam tu li jina zuko lomri chi wa taba ta la yam jina zuko ngom juk nani jina zuko jam tu li chi tizinri

0: 시비 르스티 도라
1: 버피 워요 히르크 상캄
0: 르피 워요 젠조에 가르토
1: 나중 시비 옌르 저세 쪼고 쪼고 쪼쪼
0: 나중 시비에 가르토

야 능니비 뚜꾸총총소 체난바 데모이나 다스타치적거 산지 능진반 된기나 졸무오르크 롱칭거 운동이 감성거나 총시 뚜꾸초치의 고지시비 디출럭가르마 앞지른거 나총시비가 측거 타통림친 안기나 뚜꾸총총치의 리톱거 뚜꾸 보자짐이야 아리 따나 뚜꾸총총성마의 희설따르 동국사로와 근구삼당지가 따나 뚜꾸총총성마의 라왁사로와 고니 아 삽지 흑사로와 종이 회크 소마 지나자와 크리다 등이 마임 소자가 방아로기 영 리트브 그 소쪽 등 산더 소국사로와 그 고삼 등지리 아리 때나 조금 청청 청마게 영 소국사로와 니나 시금 바바이리 아리비 단지나 아닌데 니나 소마 그 단지나 크게 흑적거리 인지나 소국사로한디 니브 게르타 사와즈 룬토피 자히 몬덴시 아리 때나 조금 청청 청마게 영 아 디진트 하라는 거 갑수군 디인지나 바바이주 갑수국 샤르팅 쇼르니 영나 랭거 단지나 만당사 영나 카스위고사가 희샤영시 망아요카 디당나가치 하라는 거 산기가 토나 존탕시가 망아즈기오너 때나가치 존탕타 청마 운도이주 디시완 바바이주 대응 파마 등 길긴 탐지께 영 니월드 잡지리군이 돈득지라 하리 따나 같은 니월드 젠문이노 꺼르 지따나 아 다포 다르마티나레 뚜꾸총총 상마사지르 같이 아 로중의 주다 젠문인그리 디나 뚜꾸총총 상마 그 도중 그 샤등 쇼르니 랭가 갑숭데 영 마타데 진성 용어리와이 리 디나 뚜꾸총총 상마 그 십등윤자 포자르딤게 영 디랑 럭실럭사르와즈 쳇다냠츠리야 Ritana, Luxilla, Sarwanyam, Masipi, Arguntalim, Mumag took a luxetti, youngster Jumaz in a chamura, Ri, Longona, Nugutukuchon Samag, Pota, Jim Tang Santa, Achi, Tangsing Donju in a chamura. Kanyung was Jenzima, Nelpipa, Dela Kinji, Versun Shell, Adamel, Mirji, Duai, Chalung Tangta, Hooperka, Siga. Hari, terang jina yang cekang stanci itu ni, jaga nang ni sayi, jaga nang ni demi datangi, lagus laksarwa zik cipta kodi siyo. Tena cukup cung-cung cangma ke, kenapa? Tola nyunggu. Cela remu tipab jen, adisim mola dorsya siang. Hargibi tamca doa ye, haremu jen te tembar siya. Aku ta, ri tana kau chila nantan tambi chip jasar zinu hui tar ta pu tar jim ge tarung thang ching don ju ko chala ramu ti pab jin adis mo la tur sha sing har gi bi tam cha do a ye ramu jin te tember sha si ri terang ge lxin den jin ayang chu chong chong chang ma ge gnar gi ge long wa mar ke ra nyem bi wo ka ji li tam bi no la nyar ju nga ri wa yin Ri tana shunin jina tangdi na chung si piga tsilim tsana godiyo no ga chan chung ni ga ga nang tu na rgdi zi chuku chung chung chang ma nguh chu chu yel tana chuku chung chung chang ma ga shibta nyun go. Ya nyang ibi chuku chung chung chung tangdi na chung si piga tsilim tsanga nang a Tipa garchita rigpi shkar kundani ga cheta kodigisiyo. Ri tana tipa garchika choni da achi kuma nyungni shtam. Nangi se nyengi nyengi yo ni tihanchin ni goji yo ni anahtam ra shijung ra rijung la sukwa mangazga nyennar. Chukuchongchong changma ga yang nyembi shorta na changma yakuzgab jing. А тэний чо рэнгэ кэфсила хигэсти сил хисона рэнгэ нин корна онуг литэп гэ толжуг тамжлайн чо рэнгэ кэ нартэмд жигшэли аян чо рэнгэ хтам марчин дэ жондэрзги тэний инжина начун сипэ гацэк тэба гачтик кэлма сиги дэтэнги чо рэнгэ кэ хинуг гэ нартэм рэ сижун рижун гэнэнгэ на чо аджачи би хсан кэн ланжи нэнгис наним чикуи чуку чончон мангазга нямчуи чунга риваин тэнди тэба гачтик нэнга Pujar jemga ganahtam zga. Tanjina shigpi wa tang gawi wa sekono ganahtam yuqwa zga. Tihanchini njina shijung zga raung tang ki chukpu cu sekono. Tani karchung ami sienba sekono ndachu cheta kodik siyo. Njigti chambari pi shkarkunga nga nachung shigpi jenghi ngoshtu kato ni chi rargul sekono sokchikanda chichu ngoshtu zgiya. Tihanchini yung shisim jirlu, shisim jirndu na ganu
대한진의 시스템 저요가노가 저거 총총 참마 먹이다더니 좀바보 카라모그티노가 시스템 아 초초르 나츠치 마타비 샘틀 요세코노데 제트고지시요 지금도 저 뒤속은 능소나 저거 총총 참마 케츠가 아닌데 모즈 리샤가 쳤다지거나 참어레 아리 조금 총총 참아 그 자리가 요구스시라 등디 나총시비가 측가 찬총 동호 대바가 찍는 것이 유일.

0: 인치 덩스 아 뜨니다 하르군거 그게 아니슬 참마 정모샤덩이
1: 정모샤나 니 엄마 춘이 체유즈그래라 체미즈그래 니 춘냐마 지금 덩니 엄마는 지그라메
0: 추당 엄마 니 체유 엄차시니 사라 야럽도 고스그래 춘란자즈가 택동노당아 하르군 르긴만디 소는무리야
1: 당아 아니가 아르고 쓰고 척지래 엄마짱 그 지주 니라지하고에 좋아로나 스키부이즈그라 인게 마라 샘친 급디나 저 하오 마오치 디스티콘 좋아로다 스키부 데모해 도자 나 하라 아르고 지나 안조난도 그
0: 다시스 다니 사르티
1: 다니 마초 아마르고 초 이나 뭐나 응 하오 마오치라 냠게 좋아르고 초 엄마 응 하마르다바인 그 어른고 송당아 스님이 니마 찍으라 하라 했지 말아. 아마로 공주 쇼이니. 총아 아마라 켜메이크모. 저 옛날만 안에 켜낸다고.
0: 다시스. 다니 니마 다니 우리다. 사르그인 아마로 공다랑가 하마 따버지. 습그리. 아마로 공거인 실어다랑가 워가다이. 샤차이. 아마로 공라. 아랑가 총마. 워 워무니가. 저 정말 그 냠든 초아 시켜보러리 됐던 식.

하일 롱아 르근틀브진 헨터총 초치 르근틀라르무진 끈니살 초치 곰총 차추르식 보히와니 초치 스카차 답드브지 마히바니 므근당 예그츠 쩨르기제 야르츨 흐탐질아 증은 긍롱그 롬라치 룬더처 파일 글로르드 앙응슬시 흐셴드르케 소키와니 초릉 업제나 디비 공화이엔 초릉 밤나 초비인 다마인 온정 초지 다동 삼히사바 초릉 다동 너순이바 초라 다동 감춘 흑줄 흥아지바 바이지 히지만디 카독기비 문등 흑골시기 초지아가 미히긴 폭구이 능슴 총총라 스케완 고브지기지인디야 답스그주사바 하르룩 침치치 잔친만디 초제 냠타가 먹송라 흑세와 등 로수제 처리 특바 시정 통근만디 나츠지 마특비 셈틀디 시정 통근만디 아리 냥니비 두고총총초 내인지나 길긴스크 통서절다 등이 냥니비 나총시 두고초 니나 셈틀이노 아다 두고총총 창마그 그렇게 제딩데 인제나 그렇게 냥근디 토나 랑오니 담무스그 테나 두고총총시 토나영 시 시흠드 요가니 능기스 닌토드 요가노 그 두고총총 창마그영 하랑니까 삼치데 포우자르지마 그라슈그라 포우자르지므그 리피카 쿵그스 칼람 데브질이다 등이 창마제 로엘라

자르비 치그술라 나이톤라 셈크르 쳔부 쉐징오 바당 야크니지 신지제 타블라테니 치그술라 나이톤 특추셰 기피 께마당 요셀 디알리케인인 데르진든제 사릉글비 넬은 쑨디 땅셰지 구테 루이스인 잡구 리 마스르치 머 흐르미 테퍼 셈크르 쉐징올라 이릉거닌 뚜식란 잡굴 테피 니츠라 할리비 쳇단요 고틀루이스이 머스르치 머르므비 잡굴라 고스톰톰긴요 고틀루이스이 덴돈 슈그소싱이 퍼르데 예치 마치 자툼제 인근 저송셰길라 디능 사쿵 자둔등 드르츠르 자둔 응응국셰 틉제 자둔 친디오서 고틀루이스이 머그둥게초 니르데 참조기 빈보케등와등 슈그소시 랑츠르 종샹 니바 할린 자트그데 동위 담출 응응국셰 기피 끄마당 Niven Zatta Sona, we heard Sakitang, Sakung Jambi, Masrilla, Changjig Rangjin, Jinjin Jong Sesser. Dear Liki Jedir, good to Lucy America Tang, Yilungi, Shinjit Tablum, Harso Shigi, Gematang Shang, Jimu Latina, Dazulu Tusu Natun Shu Yuni, Tuchu Shetubser.

유럽 랑 난제 제 신질 땅 덴직 서지 제 토림 팀의 칼라스 이츠 연인년 단돈 아이스르 제 단돌 사케 젠 지흐트 나 남정 리 자크니 제 지진 던종라 돌럭 시오세르 유럽 랑 난제 제 콩스톡 야크브 다 강예지만 비 제인 속 조지 제 사른디르 족베 츠콘디 땅 칼라스 이브제지르 아이스르 제 단돌 사케 젠 지흐트 나 남정 나 조르튼 성위 남정 제 시흐트 름라 시급비 테르마 첨부식 땅 잡을 རྒྱ་ཁ་ནི་ ཅེས་ ཅིན་ དན་ཇུང་ ལ་ ཏོར་ལག་ ཐེབ་ཅིང་སར་ ཁོམི་ དར་ཡོང་ དན་དུན་ ཏན་དུལ་ ཁན་ཅེ་ ཕ་ལ་སཏིན་ ཅེ་ མར་མིག་ པི་ ཅག་ཁ་ དན་ཅིལ་ ང་རཅིན་ ཅེ་ མང་ དན་ རོ་ཅིན་ ཡོ་ལ་ ཏེ་ཁ་ མང་ ཨོར་ ཅག་ཁ་ དན་ཅིན་ དེ་རིག་ལ་ ས་ཅུ་ ཅིང་ ཤེ་ཅེ་ མེ་སར་

이제 체치 서버 정기 섬니 멋을 르그니 베리라 급백동기대 르그니 등 롭수 찬질 퇴든 리슬 소디 베리 등 냠리 쇼용니 야제대 머니 롱시 쳇을 멍다 등니 멍스 멋지게라 흔홍기 제니야 덴적 냠리라 흔홍기대 이제 쿵리 갈위 니수글라 터멍토고 동덕 동기바 등 레송라 골위 제치 냠리 등습다 등대 판친 워진 지클라 골위 손슴라 로튼 제름르기 잡주르시테 자크니가 터멍가 덴적라 송총시기 아니 제치 슈그멍 냠리라 흔혼적기 냠절 제수 등 세르든 자크 수 슈그멍 리뜨 제 턴주르 등 조근덕 할리 담습다 동아등 르거등 제니 중고등 아르브 중고등 페릉월 냠리 랑뜨근지 버르근데 등데 타몽토고 쇼그칭랑리기당 장강샤추라 모르글시데 할리 정든당 링튼제 잠능 지중말릉지 제르근데 동기 세시단돈 주시 시진핑기 야크니버르 신제즈니 로든지 코르비딘들 에치블라 로디 랑진제 제든 참제능 월 조심 코르비 갑스시지인 也中国人甚至自闭层的亚克米建筑外军制等单论跟培基森卓外军冲突有把马斯恰空作息娘里也特尔的稍微征战能有也就记中国这个杂顿他这个的乐得的是你亚克米建筑用这套技术定制外管理培基动物跟的东西人白把谁经有 也就记中国等娘的牛从俄罗斯东等作战力这个蒙记的棍子真俄罗斯 찬질 니콩 사르와 소고 잡콩 그 냠리 담습다 동아당 아무것도나 된적 베리라 흐눈적바 머난종 담습다 당니 야크니 잼마멍라 데실튼데 사클 페이지 등 다르지라 람득 셴도열 냠질 제수고 된적 린진 한수고께 랭근의 영 크르 린진의 야크빈 비찬니 제치 리튼 출 종기 게임친 담비 니바 가이친 돈진요 예집지 중국 등 냠도 수고멍 리뜨게 턴주르 조근덕라 흐눈잡데 터멍토 Zamlung rungjin jen zhan song la kashtil jelwa tang lgdeng jen ni jeshi zheng zhig zheng den song chung shen du yul. Jakim ni jie sun zin jie hui khir ni wutil jen jie samu nang. Xi Jinping gitan dun. Zhonggi sakil tang jakub war jen za tan jiwa phe ji tong jir japjur shi jing wula thamung tang shugu di, nyam li, jen til ji jia den zhig stawa zung hdi. Hui khir sakil jia den zhig jia zhom zhi sarwan zigi. Xi Jinping gi de tle zhenggu ke ge zhe dong ba de zhi ni sa ke jie te meng de zhe ge neng ni ge le hu pei bu shi gi wei he sa ke jie me meng ji ren qi ma ren de sha jie jin chung shi de shi shu du hui ji te tu shi bu ren or gu dang sa ke dang ja ke ji shi de dang de zhe ge leng mu shi hu qie de dong bu de jia ju sa kong zui jie de zhe ge zhong zhe jia zhen shi ni ren de ngeng den lem dang li geng dam zhen shi gi 니니 사케제 터멍 된적 수디 지중라 근데 동기 웨이크르 사케데 능진나 도멍와 등 능닌들 위 능진치위 수디 특출 지제 최십시기 팔레스타인제 나둔나 나르진 웨이크르 나둔제 소흥 임비 가디 인영 능충 등 위인타젠 던제르머종 섬니 사케제 터멍 된적 대 폐지 멍지 담불 등기 웨이크르 사케는 예릉 된글 용으로 샤제데 사위 찬니 폐지라 된기 중국 수지 사케 등 야급 소수 등 냠데 제치 절음제 된적 송중 등 폐지 냠리라 근들 사케 등 야급 제 캠프 냠지 용으로 급해 등데 판친 예치시 그 얼음진 체르 동아 등 가다 메프존도요 제니 사케 제 터멍 된적 제 제치 냠리라 흔홍기 냠제 제속 제 잔진 등 제치 자침네 위크르 사케 제 리툰 특추시비 제치 송샤인 제치 제속 등 허버르드 사쿵시 야급 준비 차지 니속 도르데 사케 등 야급 제 등 등 아쿵 차층 용벌 전주시니 사케 제 된적 등 단성 송중샤기 냠제 제속 제 사케 제 리튼 틀 돈듬 등 니반 돈 빌시 버르 잡주샤기 세시 단든 예집 주디 중국 주디 왜 흐르나 돈 틀 토타 와르스므다 리근튼 정든 제 능속 진충시 버 그저 첨부셔진요 예집숙지 사크제 디브 신적선조 버 건들 동지르 돈바당 찹스제 타블름제데 가다당 동티세데 사크제 된적등 폐지 원지르시기 예집숙지 마타데 중국숙당냠데 튼줄라 큰혼등 위흐르 사크제 디브 실루드 동와 위흐르 사크제 단능 송중시니 사크제 된적 좀지 최십신도요 제물은지 그지 야크니제 존진지 예식람직냠 쩐등 마타브리니

0: 아파시 그 지대 나서 건 이게지 만가 나시와 다땅 홍화우 니칼란 죽나요 저운 다용 몰라 홍화우 멤바 암 긍긍 안봉나 홍화우 맵이 만가니다 저울아 저치 다남 닐라 니르트 지그창 아니와이노지 단 지그는 너는 슝고 만가 나서 건 혼데 달라 다 홍화우 스군은 나서 건 홍모와 정우거든지 정우데 니가 나서 건 죽거라 예나면 나서 거 저우도 호텐 달라 마리 홍화우라 나서 거 마레 야 다 근게 나서 거 안방도 호텐가 는 차나 동파 보면 오고 좀 챙겨드는데 다 저우 지 차나 나서 거 홍화 네 종 종루 만 오고 좀 챙겨 만가 나서 건 오고 자도 호텐 저우라 잖나 아저트나 다 탐체포 닐라 나도 건 게르트 나도 건 주크 자울라 나도 건 민주크 어 티타와스다 니와 첸드지야 시완데 아다 제르와티는 돈 니리라 주크파리 카운트나 도이치 제위 간테 시티 아다티는 돈 멜로크 쇼라 주크파 크니 돈 라포 쇼 코나라 주크파레 니즈머 시와타보 오트지르타 조르수글라 칸테 모즈리 조르지 나도 건 조르지 안니오크 조르지 니게 능네 다 저울아 니라즈코 티타위 니라즈코 차치티 다트가 니라즈코 메덴바 누구 안디 저울아 티 니라즈코 돈토코티 민족바탕 아 비제는 니라즈코 칼라 안디 아라트탕 지탕 달라스코 다 고미 니라즈코 티치 중요 어 뜨무서 좀 뭐냐 갔다 디 니와 챘지 어제라와 뜻 고튼 티탕 탐지 찬시 허줄 라원 키와게 기사라든 진저 간느키 젠젠 어뜻다라 안시치통 제든 와마잔치 초티도 안녕든 데일리라 네버네 시바타가 암드죠 야 기사라든 진저 간나카드 죽고 다 기사라도 혼데나서 고 고타탕 와미나서 고 기사르 데니가나서 고 죽고 해서 다 많은 거 간나카스 군도 고티 안디에 안나진다 밤이 뛰어 어때지 거지 기에 젠청 어드스텔라 니시 통지 다 어드스가 텐스 그지 거 너도 거 카이 너도 거 소아지 거지 야 니시 통지 티고 다 니라 캄스 군은 너도 거 데지 거지 야 제든 밤아 젠치 초디 뜨 수구티고 밤아 젠스 군 밤아 젠스 구티고 웬멜아 너도 거 죽니 で、トゥンジャズコンディ、で、パマチェンズディコア、プロジェクトシャリズクシナジャズコア、パマゾンノリ。ディガジャズコ、デジェ、アニャンドゥ、デイリラ、ニヴァレニーティクズィラ、タアニャンタンドゥクパ、デイリラタニャズコア、コンギジャズコ、チャチティタタクポニャズコア、ニヴァルタ、ニワーティクズィオク。ヤマ、ヤマ、ノルンズナガムレミトゴダンビティ、シチポニニニニャンビア、ダドクジャンズィ。
1: ser 시체 본이 냄비 다도 정수 그때 시체 본이야 수고 찍어봐 네 그 시간이나 좀 건지고 전이나 좀 정확한 시간이 좀 오가 정확한 대안이나 좀 건지고 그런 뜻도 못 삶의 전진이나 좀 냐땅 읍발한직 단조지 찍어 최땅이나 좀 알지발한직 등을 샷송 땅 뒤는 나 지금 삶이 론도 니까 미스고 찍어 시진이나 좀 뒤 코나랑 야 막도 전이나 좀 냐다 잔진 땅
0: ཨ་དེ་ཨ་པ་ཏང་ཇོང་ཤིང་ཏང་ཨ་རི་བལ་ནང་བ་དེ་ཐ་ཐག་ལ་ཉན་ཟོ་ཁ་ཅིག་མིན་ཅ་ཁ་དམོ་ཏང་ཤ་ལ་ཏ་ཉན་ཟོ་ཁ་དེ་ཉ་བ་ཅན་ཅི་ཉན་ཟོ་ཁ་ཇར་བ་ཨ་ཅིག་ཅི་ཅན་ཅི་ནང་སི་དམ་བ་ཉ་བ་ཁ་ཇར་བ་ཤ་ཅིག་ཉ་བ་ཁ་ཇར་བ་དེ་ཨ་དྲ་ཅིག་ཏ་ཏུན་ཀང་རུང་གི་ཇར་ཅིག་ཅིག་ལ་ངི་ཏན་ནི་ཧར་ཡང་ད Captain Chihitila Titi, a datum ton, coming wrong with Guni Jerji, Chihi Kunalanjiper, Nizum Shivijis, 하링 제치 띠땅댄비 앙이오 잔뜩증 요버톤 바실긴디스 다 조실지 다 치고지 야 띠 갑둥 그 이띠야 띠르다땅 다든 강영롱 아즈 그 군이 아저지 치고티 코나 마르토그니나 그와 코나라 지카티 무이종루 그 지그네 야 하링 저르그 다른 아저치 띠땅댄비 앙이오 잔즈기마 치고 요니 더무스 그 던째라 다 ཉི་ང་གོ་ཁེ་ཅེར་བ་ཨ་ཏི་ཟན་རི་ཏི་གུ་ཏན་ཅེ་ཧོར་ཅན་ལ་ཚ་བ་ནོན་ཤ་ཅུ་ཨ་ཆོལ་ཅེ་སུང་ལ་ཚ་མ་ནེ་བལ་མི་ཡ་བ་ཉི་ལ་ཨོ་ཨོན་ཅིང་ཆ་ཅན་ཐ་པ་ལ་ཆ་པར་ཅེར་བ་ན་ལ་ང་ཐོང་ཅི་བ་ཏི་གུ་ཏན་ཧོར་ཅན་དེ་ཡང་ཇ་ཨོ་ལ་ཏོ་པ་ཏི་ཅི་ད་ཧོར་ཅན་དེ་ཡང་སུ་གུ་ནོ་གུ་ཡང་དང་དེ་ཁ་གུ་གོ་མ་ ཁྱི ཕན་ཚན་ཏ ཆེ་པར་ཅེར་བི ལི་ལང་ ཚར་མ་ཏི ཐུང་ཤི དོ་ཆག་ཅེ བ་པ་ལང་བ་ལ་ སམ་ནི ཨ་མེ་བ་ཏ་བོ ཨོས ད་གུང་གིན་དེ ཁོང་དེལ ཁ་ཅང མ་ཁི་ཅི་མ་ཁེ ད་ཇར་ཅིན་ནང་ ཁོ ཇོ་རི ཡ་ ཇོ་ ཆོ་ཅིན་ནང་ ཁོ སུང་གུན་ ཁོ ས་ཅི་ གི ཆོན་དེ ཁོང་དེལ ཚར་མ་གི མེ་ཏོ ཝ་མི་ ཡ་གི ཁུན་ ཅིན་ནང་ ཁོ རིག་གི དེལེ བཞིན་ནང་ ཁོ ཚར་མ་མན་ ཁོ ས་ཅི་ ཇམ་པ་ཏ ཁུན་ པ་མེ་ཡོ་ཅིལ དེ ངུ་ཡུ་སོང་དེ ཏམེ ཡ་ Dili yung vishenpaas kinang ni, yinayang ti khunari nina zhukwa ngiwa maare zi. Yang ta chikchin gashi ki tkpa lao chwa pi kapta khunde yung nina zhukwa lila chukku nuga ta charmi yarangashin ta tungku nuga, do chikka yarangashin tukku ti charmi yarangashin tungku nuga, damu tawe nina zhukwa jorgun tukku nuga, ngiwa ngukpa zi ngukshila nina zhukwa ji maatang. Ngukshya nina zhukwa di jayi saji yinkanchi chunla nina zhukwa charma tungwa, uundu khunde shi. Gūtān tītāng tūmbī cāngshī hwarjū lāwān kīwāgā. Shūgundar sādhīn chōchī mādhū lābī, līntā jīvī lāngrib dārbījīmā, wānchīng māngī jīmīl cādhīn bī āngūsāng nāmkī wā mūtāgachāng tūngshī wātā wā āmzīw. Dān jīnāng lā jārjī sādhīn chī jīvīzī gāchūg. Shūgundar sūgūnā jīnā sūgā sā shūgundar nāyatīzīnā, sādhīn chōchī mādhū lābā, Madhuwa pi lintaaji. Di gangreza na, jiwi lamri tarwi maadag di tanga, jiwi lamri tarwi maadag kundi, jigna aranga jina zukuwaan di jayim maadang. Vishana shiga jina zukuwaan di vame jilaan juk. Madhuwa pa jina zukuwaan di imbaazi la. Di songa jina zukuwaan di kunaari jiga taka chale. Vishayang di ngukshala kanga uko tizna, onchang jiwi lamri tarwi Mandi kunar mangi tis. Evzhayang tarung kangu ke, tigzina. Ya, jimil tsaldan biya ngusang naam ki vamu takachang jina zukuwa tungwa. Tiyang argi ji yoke, tiyang yoke, tigzi yokumu. Tigatan jinaan jina zukuwa di jimil tsaldan biya ngusang naam ki vamu sukundu kundi chi vamu jokuni siri. Chi vamu yang yoke, tigzina. Tigatan jina zukuwa miwa gomi jina zukuwa Lintah jiwi langruh terwi maati kunari maangi wa. Ya, abzhan jina zhukwaan di jimil tsaadan biya ngusang naam kiya wamu, tiya wamu, on didagdang jina zhukwaa yopan di kaagata gumi jina zhukwaa, shukkaan jina zhukwaa ghanu tawa, dhamu zhata ngiwa ghaqbaadan zhi. Di kunari maangi wa. Diyan jina zhukwaa gook. Tantana jimil sukunu, tiya wamu la jina zhukwaa jimil tiksan zhi. Tela nina zhukwa serdunga jimtsan nina zhukwa lichya zhankam la shchini manu ga jimtsan gita shchimali tak saraad kisandari. Ngusang zina lukha mkhijimaka di katukun guni shakandari. Nam kaad, vamu takachang tungwaazi, otaka jokuk. Tantuzo nina zhukwa di ngiwaan kukhi jan vajarwaari. Yangna, trwa machin katukun na tsukun dang mandi sawa sikpachin kuna Onchang maangi kaalung tapi ul warnang laanzi aangwi shiang tong tuk suuk. Diyang tibshanti. Dramachang zi, gengi jina zuka shiapa puu tingi nirchi jina zuka, jiniyang mela 카토나 조건이나 조건 등 납드 자와 판츠는 조건 만디버 수수니나 조건 자비 스크플첸 고나즈 나 스크플첸 도군데 쇼치면 나 조건 마샤라 주고 받던 비전 식 다른 건 지나 조건디 메일아 나 조건 주가 뜨고 스크플첸 도군데 야 되는 주나 티 코나르 지나 조건 망이 와 언정 티 코나르 지나 조건 망이 뭐 비전 끝나고 그 뜨나 칼롱 탐루 그 오크 Warning the Hunday, a hungry gem tongs, a hungry Jesuko, Johnson, Johnson, the young Janzuka, Kamer Chessum Gundung the Hundi Janzuka, Sally, that Pansin Janzuka, Mandiore, Severtuma, the young Janzuka, Dambas Gungata, Niang Hujervat, Gostakun Janzuka, the Dinon La, Kalum Tapi, Ochi, Warning, a hungry gin Janzuko, Pagan Janzuka, Gostet, Yang Gorza, Kumu Janzuka, the Superchend, Tamashala Miniga. Deku. Na jeri janchi nangsi jelpa gawa me pi jelwa si. Tonje jerji jerchi nam hui chaji chaichu tang gamla su suru arim jelwa gala me pi jelwi janchi. Ya chonsha tonje jerji jerchi mandawa nam chonshil hui chaji chaichu tang datun kangrungu guni gawa me pri su suru jelwa shi ginti zi. Ta chonsha su guna nyo zgo chonsha toyin guni zi. Don't the hotin of Gota, Georgi in Gundry. A Georgila, the engine of Gajeri, Chachit, Hoti, Mandawa, Tam Chepo, T. Chanchelata, Huig Chachizilla Chachiz. Don't Datum Gangrum was Guni, Gamela, Susu, and you got Ta Kaka, the engine of Gajerchoni, O Timusga, Gamma Pijavatis. T. Gutunchi, Hordula, Zagan on the Shechua. Sanzen kata ka mungsheng. Azaji damba ngiyurit tariz. Chikyo dhkshung nirwaati. Jiwu niwaan zinyang tiz. Siwaati kutun. Horjun da tsikkung vzhi yopi chayzi shukh chik. Kangwa zhikr jawu la jirwa yinsheng. Chayzi shukh chik la tsikkung rizhir chayzi mandari yopati. Tiyang kangwa tangbi kabchi chayzi chikna sanzin ti ar tangzi. Ta khujun diga khujur chikna na tsikka namba yuk. Ya tiga chayzi nyanazuku ka shuk chika kangwa yuk nyanazuku ka chika jawo nyanazuku ka jirani. Chayzi shuk chika tsikka nga riri nyanazuku ka chayzi manda riri nyanazuku ka tanda tangda. Tiga nyanazuku ka tsikka nga tangu. Uga kawa chayzi nyanazuku ka chikla ka jighe ta sanzin zili sanzin suku no arga mangramu. Arendu kun dia jere. Ya chigne jau imbi anikala da jere wat zire da niga nyos ko da la kan nyos ko ashigne. Tien ni chi cha chin ka ta ka mangwa tin aji ka sa aratin nam aras bam bra mongo yo pa tang aje ka sa lagde batang hobrang lan jug bat z. Ta ti cha chu gun ni chandre cha chi na andi ka ta ka sgun ko ka mangwa sgun ka arig ka wa chi aratin la aras ni nyos ko bam bra ja jung. O temu chik mung sa la. Ar jau ga kapta khote o lakhui jinazukwa lagdibatang. Hovrang la sukhwa temu an jivaat gizindir. Ta khote kata kaasu gunu kenge jukchuk la kani jinazukwa ta lagdib la jinazukwa hovrang dukhundi an juksungdir. Tsikka nga nyi kaso chayzin nyamari eti. Chik na angahtar jau yimbi eti gizindir. Ta nyi ga chayzin jinazukwa ti khichig ghaji khichig ili jau zhi shichig itang. Dili vishan jinazukwa ti Huri, Huin, Nazquatica, Nazuka, Colocumo. Gone, Arezga Colojoko, Jote, Arezga Colojoko. Chicken Nipan, Nimazo Colojoko. A trina can you catch it, Swaton, Jotan, Nima, Jotan, Ru, Jicachin, Nazquat, Machigat, and the Tang. Jokun, Tumuzin, Gumo. Tata, Joey Nuga, Tianch, Chachi, Zigil Damba, Nicker, Jet to your bottom. Near Taran, Nimikavs, near Chervatan. Jacobs, Tashing, Jewel and Jupy, dear near Jajerva in Disney. Ah, Joel and Nimani Gajusons. Then you were to Terrasukum, near Terrasunti, Nimaga Kavanjans, Nimati, near to Cherwash, Cher Niwala Kasuk. Jacobs and Nazuka Joe to Hoti, Tashing, Jewel and Jugni. Tamunyan of Kanamba and Nigala Kanjuni. Ya Tikum Sembre, Jigio, Dakshun Shibi, Chalazin, Tumatan. Stinger Joe Imbra, Narizin Latin. Da chigi dhkshong sukundu kundi, tsikkang sambaga nangi chigi dhkshong sukundi, chaji shchigi nina zhukwa la tsangwa la chigni. 야, 비전이나 다른 거 응은 때때는 아주 저울은 죽고는. 된 지기는 그냥 아주 자취 좋으로 뭐 저울아 저거 됐더니 야, 다 상황 그거 지기가 더 보시와는 아주 응이멍이 인지. 아, 저울 그거 지기 근처 더 보인비 뭔가 자절니 인지. 숨시와 총이 값어 맞다고야 럭실자 담제터 직튼 근지 땅부로 숨와던. 아, 제 값어 땅티서 숨선발한 지기 비 돈절와 인지. 야, 딱 숑득지 없고 뭐 숑수고는도 군대라냐고 그 공모가 측근은 제기 딱 숑득지 없는지. 그러다 숑수고도 군대 청와가와 맞다고 이렇게 쉽게 담직근은에 직등 근거지라고 그 동원이지라고 그 달하 청와 숑니 인지래 너무 그셔서 없는지. 그러다 달하 청와냐 셰부지 직등 증근 인지 대간이라고 그 육소 없는지. 매우지 그다 도만이냐고 그 숑으로 그전지. 야, 저우 값어 땅티냐고 그 숑선 발아 죽군도 혼데냐고 동게냐고 가잔지 니르마시와 청위값에 지게다가 보 니르마시와 청와 시적바시 검등 제위값에 키흥 중화등 화와라 화와 죽바다 지르와인지 다 니르와지 고모 니르와스 군도 혼데 청와가와 지게다가 보고 능내냐고 다 지 청와 시적화 검 마들다 근데 지게다가 보 니르와지래 뭐 흑가 나라시와 체지 전의 동쪽 값이 풍동 전발한 지급이 전의 동쪽 응임응 등 제의 것은 뉘앙 전발이 특도치와 뉘앙 치와라는 지급이 돈지르와 인지 다 공무가 지나서 특강 저항하는 거네 지금은 지나서 체지 전의 지나서 동쪽인 거네 지금 시기 지나서 공무들 그 저지오는 말에 저우도 호텔 지나서 건축군 들이 계속 지금은 그 가메 피 지나서 저러하는 거 안디 그진진 사인 군지 가마 비저와가는 그진진 사 되다 지금은 민진아도 가 제크르칼라 흣다 나라스 군도 군디 차지 전에 동특가와 동동 좀 받으지죠 고군이라도 시작하려 봐 디나도 전에 동특이나도 의망인 군지 야 저우 가마냐도 가 니만 좀 받지 터도 치와 니와 치와서 군 던트무자냐도 군주가 하지 다케니노도 가 제크르칼라 랑스르르냐도 가 시작하고 뭐 다 오클라냐즈 콘디 어 아다티 쯤아치진 그 만종들 만종노 콘이나즈 거랑 소리인데 터게 조원들 야 잉거지 콘타메비 요한든 티터탕 담바티 그요 저운 데이네 시 차지 차치는 아다 뜬 강롱고구니 반쯤 가마퍼레 아저 죽바 티타바 오지 다 영다스 콘도 콘데냐나 영다냐즈 거 더발한 죽고무 콘이냐즈 거 샤코노고 요한든 티터탕 담비 담바디 저운 데인 뜻이다 차지 땅 차치 어다든 강용마스 군인이라서 그 판침도 군데 가말아 지금 제가 죽네 동무타원이는 그 단샤나다 영수 군은 그 작은 작은 있는 뜻들 야 고든 땅이 대등 텀비 찬시 허줄라 원 키와근 죽주와 왜미 신이 리트 마랑 숑크 주위 도치르 콜리 식숭지 쳔을 랑시가 됐지 주위라 땅프라그니 심진 종치른 좀지 야 나 티타베나 디그는 기지나서 그가 차지 시지 차지 두 두 퍼고 고치나 지 두는도 더군다 만만 종리시 디브진 기지나서 그가 공마그는네 왜미 지니 리트 마랑 숑 그스 그누까 정말아 더군다 만이가 아니라서 그지 야 처음에는 녀석과 아즈티시라 지야지 그랬던 녀석과 백공리 녀석과 진우가 외마리시 이들들이 야 뜨는 녀석과 뒤 허훈 외마 종리나 아랑숑 최고 원순 때 녀석과 시위 돌아다 녀석과 뒤 안디 외마리시지 원 대특기 녀석과 전시 야 두에 도치를 걸리 숙성 지수군데 아 지금 나도 그런데 잠지가 죽는 시. 로이 또 그치르스 군은 야, 아시아 시끄러워, 끊은 지나서 그 후이 찐.

시그네 땅프레 공우 특지 디까와 회진 나도 건데 한 시간 죽고 그러지 지금 나도 그 강점 버셔 봐뜨잖아 다마 인근이라도 그 정치도 혼디냐서 고정 버셔 봐지 야 안나 너는 와만 종리도 혼지가 강점 버셔 봐뜨잖아 흡습이냐서 그 정치를 뒤 좀 버셔 봐뜨지래 다니가 저러죠 그놈 온 데이터에서 갔다 가마 피냐서 그 저치트는이야 가마 피냐서 그 저바지 가마 피 저와서 그 혼데 아 회통 회진 간지카라 최최티냐서 그 가마라냐서 그 저르구니 티무지인 거네 티 인구는 따다 지능능냐서 그 최최지 그노 특금 아리지 그능냐서 그가 아저지 니가냐서 그 판츠 문다와 아리지 인구네 아제치냐서 그 다와던 거가 티무지인 거 영나 아요멜 정으로 송이 티무진 아젠지 메트부잔지 로더지르 문은 간프로니 이리 흐뜸땅된 긍중 산진 항어른 잔다스 야다 지능네 회진 송진 간보 디나 특금 동은 올라지나 좋고 회진 도호디 안 달아지고 아요아 마바 정으로냐 송이 티무진 되질래 달아지고 아 다때 근이기냐 좋고 차치 아 근이가 아유지 강행 마프를 샘진지 돈도 호디냐 좋고 중으로 송근 디냐 좋고 차치 중앙군에 정지 아젠지 메트르 잔질로 도르지 그르지 티컵도 호디 회진 어도르지 그냐 좋고 어도르지 리트피 아루당 아 회진 좋고 송진 간보 데라지 그다 땅이 아 근기 정진 좋고 아젠지 메트르 수군까 아다디 젠지 홍기냐 좋고 메트바 쌈부 땅가 집부 임바 뜸모스냐 좋고 차주 통하고 그러 좋고 대송 땅냐 좋고 어도르지가 아루도 혼데요 나남측 토끼 정냐 좋고 거래시야 메트바지 젠지냐 좋고 데 메트바지 영 송지 간부도 호대요. 아젠디 하루치냐도 그 아다디 홍초 긍기장냐도 그 안데 못 봐지. 딩고는냐도 그 통하고 그러셨네. 야, 아니 빠 멍구나 선바이나 멍구나 간프르니비 땅땅땅 봐서 그러니까 시그닝냐도 그 안데 회초라 회진냐도 그 송진 간부에 대해서 그랬던 게 송진 간부냐도 그 특 누군데 긍기장냐도 그 안데 멍은 봐. 사피냐즈가 투자한테 긍기냐즈가 멍은 봐 아간브르니 와 야 영어 장초 전부는 냐즈가 지가 땅타도 호대냐즈가 멍은 봐냐즈가 간브르니 위냐즈 땅땅 담 봐지 나 자주 통하고는 정말 네가 저나 긍중 산지 먹은 거는 잔다 서득질에 다 회로 냐즈가 강친다 회저 송전 간보리 긍중 공어를 뜻으로 간가보다 네 산지는 공어를 쓰고 혼디라 강진 산진 공우지 디급도 호텔이나 좋고 지금네 산진 공우지나 이게 가나 주고글아 강진제 공우이나 이나 좋고 근데 송전 간부라 주고가 드냐냐 좋고 서통 세라냐 좋고 난다 마용와 뜨거지 다 뛰어 원치는 녀 좋고 로직라 가나 샤슈고들이 남나 니다 송치글아 사나 원신 가니지 다 잔질 잔질 그냥 좋고 다음 호텔이나 좋고 다 송전 간부 그 뒤도 호텔이나 좋고 그 가진 뭐 가진 군대이나 좋고 저래 쇠소들이 어, 다 잔다 등 용화 되겠네, 대야 잔다 이놈들 거 수수고 거지, 아, 대들 그 저러고, 아, 저래 잔치 능시 그와, 갈마 잔치 저러와, 다 공마이나, 아, 준디 가와마 봐라, 야, 많은 무는 이놈들 거 가와 잔치 저러와, 돈째 저리지, 저리치는 반쯤 가버를 저러 롱성, 후 저리지 대들도 어롱문 가와전치 제르시 찬샤 돈제 제르시 치글라 치그 차치 판츠는 가와마프르 나지라 롱샹디 야다 찬샤 돈제 제르시 치가다 차치 띠나즈과 하츠르 강라 가말라니나즈과 제르나 축라 찬실 휘게 제르시 차치 치글라 제르코 디트트시나 치그 차치 응이땅 가브린지라 아시기 디트즈르다 찬실니나즈과 휘인고고무 휘띠나즈과 휘심디 찬실니 그러나다 회티가 저지티라 차치 찍으나 좋고 졸고티 겁도 호테 디트르게 지나 좋고 저나 찍이 차치 응이땅 지나 좋고 같이 가와긴 줄은 주니 나 팀무지 디 고툼 지 허줄라 싸와긴 놈이 샤좋아 냠을 예영 알랑 줄만 아 절오 예영 살미히 아 디실 예영 르근도 말지 다영

0: 간 가고 야 다 연드는 녀석 거 아시안 식단들이 네 암흑색 그 챕터 녀석 거 아시안 검은색 된 거 같은 거다 안디 메이토 같이 친구노 다 다치 고는 녀석 같이 하는 거는 안 오면 말해 안디 더 가르 방 식기 녀석 거 안디 메이토 같이 친 당아 그 전차도 호대 첨무즈가 함나라 디그 녀석 거 저버시야 마트르스 그지 다 디그 녀석 거 꾀르샤 마트 바지 야 데이터 같이 야나 월중 로지 서치 급발이 특세 특히 너리 가르근데 아랑와 매영 사지 르미촌 영스 청위 저거는 수행고 그치 왔다 어디지네 다 오중 로지 서치 급발이 특세 특히 너리 가르근데 혼디지네 다 로지 하청이 나서 가르마 로지 나서 걸 해밀치 로지 하청 가르마 어 혼디 나서 거 뭐 가르근데 나서 같이 가르마 만나라지 야 아랑리 또 무슨 만나라지네 아랑리 또 무슨 말에 뜻이네 그래서 그 연들 맞춤 가서 싶구나 얘나 뒤에 나서 그 강식의 잡데 엄격스지 잡을 침무지 된 거 뜻이나 사이 고라 아 아름우 어둠부 누군 지금 천의 영스 총을 세치 그냥 그 그냥 뜻은 혼데 석은 고르셰 답게 뜻이다 엄격스 그냥 그 잡을 가젠 땅 그냥 그 담바스 그 군에 이제 혹 너무다 왔다 연든 마찬가지 잡을 줘 봐 뜻이야 야 아름이 이제 나도 그 연든 뒤 무슨 맥라 이나는 이제 나도 그간디 사지가 사지 등부고 천도 홍디 영수 청을 세비 천은 그냥 적도 홍디 세인 고르세 타빠들다 덕도 이제 나도 그 첩불등 이제 나도 그 담바스 공군이 좋고 데이터베이스
1: 레첸디 좀직바 단진 초등 좀직 안 커바 체릉 자히 스타클와 단진 초 제초 스타클와 아근적 체릉 등 손은 마른치는 이긴 테르나바 초 Drahi v'deilig shi.

0: 세딩 그 상근한 이대는 그 소송 회의 살랑 그 참반이나 거르 잡는 거랑 지나 소총기든 그 소치시 또 그당 보는 거르 잡요. 이나 먹는 그지 소음정 길긴 그 소치시 또 너인지나 그 전단다 들리는 다 사실 소소가 그 소음정 그 길긴 그지 냠용 요니 셰트비 요니 너무 그 길긴 그 전도 못 가지 다 소음정 길긴 그 소치시 또 들리는 이는 되는 게 렌친디나 같이 소충 길긴 그 소치시 또 세고는 나영 그 골란드가 다 되는 게 렌친디 손이나 그 당 보인 다니 그니 바탕 선발라 속과 영지 다 소충은 바 그 사실 소소가 긴든 한 바족 영그 다로 총기든 그 로티셰트 더 소소는지 렌첸능아 그고라 영 멈질릴라 레주이 디나 데랑 렌첸 디나가 그지 솔로그랑 총 그 공호 동티나가 총 들므르 자도 소 총그 기르긴 드크랴 더 단시 컨트롤란드가 다소 총 기르긴 즈긴이 테크 그 로티셰트 닝이 타는 기르긴 아 잔즈가 통통일 야가 통대 인천통화가 되는 그 난시 근준 저도 우리가 좀 클 공호 종진의 종들 머리 자들로 총극 길긴 하다 그랴 내나 카프글람 난데와 도그 전에 지길긴 카프들레나 되는 거랑 지금 고쯤 야 길긴 그랴 저 데모에나
1: 오 데모 던즈바 데모
0: 야 데모에 길긴 토머 길긴 샤와는데 그때 생각 전에 줄렌선데 그 잔다 당는 이 니서 타통 그글럼 레페임노 냥덕 바니 과된 제시는
1: 야야 미란더니 다첸남비 나란다타비 당주고던 고스급드나노 과든 체신나인
0: 레리 뜨지 지그긴데나 다데랑 그 렌선디나가 고르자오노 글랑진이나그쇼 다소 총기긴 그 소치셰트 내가 그당 본데 고르자오 담응그지 다 송정기긴 그 소치셰트 그 군더니 렌선즈가 자리리 나데나티나 데나네 존다당지 다소 총길긴 그 름반더게 양지길긴 그 셰터란 냠뇽란 다소 질다당이 아주 다소 치셰 터란 딩에 타니 지 잔르리 주 런전도 모스 커고 데나 데랑 글렌센데 존이나 커당 보인 니난데 지랑 존지나레 양 샤와란 데 그때 생각 전에 주 잔르 당는 이 니스 타통 그 글름데 페위게 진양 그 남바랑 그다 소치 그 셰터 다중에 타니 지 잔르리 주 그다 다 디츠티 고드기는 달하냐 타바니 과진지 디디 한 그래서 다들은 그 니 렌슨더 그 저와 동문이나 그 다 샤와 그 제름 땅 레즈다든가 제런 그 길긴 글리스턴 다니 샤와 감 처모즈가 리닌 나티 추 처모든 거니 난도 죽고 다니 제치냐 그 남바 갑다리나
1: 오야야 야야 되나 다 라닐 타우든 선에오지나 총티니 종티 다 길긴 그 리스턴데 야스나 가니
0: 네리
1: 안데 도모디긴 드는 키엔가다 ᱛᱟ ᱥᱚᱯᱮ ᱪᱮᱢᱚᱱ ᱛᱟᱨᱥᱤᱱᱩ ᱜᱩᱡᱤᱜᱱᱤ ᱛᱟ ᱜᱤᱨᱜᱤᱱ ᱜᱮ ᱞᱤᱥᱛᱟᱱᱫᱤ ᱥᱤᱠᱛᱟᱱᱤ ᱛᱟᱢᱚᱫᱜᱤᱱ ᱛᱟᱦᱛᱤ ᱣᱟᱨᱛᱟ ᱟᱫᱟ ᱜᱤᱨᱜᱤᱱᱤ ᱫᱟᱞᱤ ᱞᱚ ᱫᱤᱱ ᱛᱚᱢᱚᱫᱩᱱ ᱜᱚᱨᱤᱭᱚ ᱞᱚ ᱫᱤᱱ ᱜᱚᱨᱤᱭᱚ ᱱᱩ ᱜᱟ ᱨᱟᱥᱠᱟᱱ ᱫᱟ ᱫᱚᱠᱚᱱᱫᱮ ᱛᱟ ᱭᱟᱝ ᱫᱤᱱᱫᱤᱜᱤᱱ ᱠᱷᱨᱤ ᱞᱚ ᱫᱤᱱᱟ ᱭᱚᱱᱤ ᱛᱟᱢᱚᱫᱜᱤᱱ ᱛᱟᱱᱫᱟ ᱪᱮᱨᱱᱟ ᱜᱤᱨᱜᱤᱱ ᱥᱤᱜᱤ ᱭᱮᱱᱟ ᱠᱷᱨᱜᱮ ᱦᱚᱢᱟᱡ ᱜᱟ ᱥᱚᱯᱛᱩ ᱥᱤᱠᱩ ᱪᱚᱣᱟᱡ ᱢᱟᱭᱤᱱ ᱯᱟᱨ ᱛᱟ ᱦᱚᱢᱟᱜ ᱠᱷᱨᱜᱮ ᱪᱤᱫᱫᱤᱜᱤᱱᱤᱠᱟ ᱛᱚᱠᱛᱟ ᱛᱚᱠᱡᱩ ᱛᱟᱛᱟ ᱠᱟᱪᱷᱤᱱ ᱨᱤ ᱛᱟᱥᱟᱢᱤ ᱫᱟᱞᱤ ᱛᱟᱭᱟᱝ ᱪᱤ ᱞᱟᱯᱠᱷᱟ ᱜᱤᱨᱜᱤᱱ ᱛᱟᱝ ᱫᱟᱱᱫᱟᱜᱤᱱ ᱜᱟ ᱫᱟᱨᱱᱟ ᱫᱟᱱᱫᱟᱜ ᱜᱤᱨᱜᱤᱱ ᱜᱤᱱᱟ ᱛᱚᱢᱟ ᱜᱮ ᱪᱤᱫᱤᱜ ᱛᱚ ᱫᱚᱠᱚ ᱱᱮᱣᱨ ᱪᱮ ᱛᱟᱠ ᱠᱚ ᱥᱟᱢᱤ ᱫᱟᱞᱤ ᱟᱛᱟ ᱢᱟᱞᱩ ᱫᱤᱝᱜᱟᱨ ᱟᱠᱟᱱ ᱫᱚ ᱫᱚᱠᱚ ᱫᱤ ᱛᱚᱢᱟ ᱜᱮ ᱪᱤᱫᱤᱜ ᱛᱚ ᱛᱟᱝ ᱟᱛᱟ ᱧᱟᱢᱥᱤ ᱵᱤ ᱭᱚᱱᱤ ᱟᱛᱟ ᱱᱟ ᱠᱟᱱᱟ ᱨᱩ ᱛᱚᱢᱚ ᱫᱤᱜᱤᱱ
0: ᱱᱟᱨᱤ ᱛᱤᱞᱟᱜ ᱥᱚᱞᱚᱥ ᱠᱚᱱᱮ ᱡᱮᱜᱤᱨ ᱠᱚᱱᱮ ᱜᱤᱨᱜᱤᱱ ᱜᱤᱪᱩ ᱛᱟ ᱥᱟᱣᱟᱜ ᱡᱮᱨᱢ ᱛᱟᱝ ᱨᱮᱞᱮ ᱜᱤᱨᱜᱤᱱ ᱜᱤᱞᱤᱠ ᱠᱟᱱᱤ ᱥᱟᱣᱟᱡ ᱢᱚᱡ ᱞᱮᱱᱤᱱᱟ ᱛᱤ ᱦᱟᱱᱪᱤᱱᱤ ᱛᱤ ᱪᱩ ᱢᱚᱡ ᱜᱚᱱᱤ ᱱᱟ ᱫᱚᱡᱩᱱᱤ ᱛᱟᱱᱫᱟᱱᱤ ᱡᱟᱪᱤᱱᱤ ᱭᱟᱱ ᱠᱷᱟᱱᱟᱢ ᱵᱟᱠᱟᱵᱫᱟᱨᱤ ᱤᱱᱫᱨ ᱛᱤ ᱦᱟᱱᱪᱤᱱᱤ ᱜᱤᱪᱩ ᱥᱤᱨᱜᱩ ᱜᱤᱨᱜᱤᱱ ᱜᱤᱞᱤᱠ ᱠᱟᱱ ᱫᱮᱱ ᱥᱚᱡᱤᱱᱟ ᱥᱟᱣᱟᱱᱫ ᱛᱤᱜᱤᱡ ᱥᱟᱣᱟᱜ ᱠᱚᱨᱢ ᱛᱤᱜᱤᱡ ᱡᱮᱢᱚ ᱮᱱᱤ ᱭᱟᱱ ᱥᱟᱣᱟᱱᱫ ᱥᱤᱜ ᱞᱟᱯᱪᱤᱱ ᱤᱱᱤ ᱟᱱᱫᱚ ᱢᱚᱨ ᱛᱮᱛᱚᱱᱟᱱ ᱫᱤᱝᱜᱮ ᱛᱟᱱᱟᱨ ᱡᱤ ᱠᱟᱠ ᱠᱟᱵᱞᱮᱨ ᱢᱟᱢᱯᱩᱨᱤ ᱭᱚ ᱪᱮᱛᱤ ᱡᱮᱝ ᱪᱟᱨᱟᱱ ᱥᱚᱡᱤᱱᱟ ᱜᱤᱨᱜᱤᱱ ᱜᱤᱞᱤᱠ ᱠᱟᱱ ᱫᱮ ᱛᱚᱢᱨ ᱥᱤᱜ ᱫᱤ ᱪᱟᱪᱚ ᱪᱩ ᱡᱤ ᱠᱟᱠ ᱠᱟᱝᱜᱟᱱᱥ ᱜᱟᱢ ᱪᱟᱱᱭᱚᱱ ᱤᱱ ᱫᱚᱡᱩᱝ ᱤᱛᱟᱱᱤ ᱠᱟᱵᱫᱟᱨᱤ ᱱᱟ
1: ᱚ ᱭᱟ ᱭᱟ ᱛᱮᱱᱟ ᱛᱟ ᱨᱤᱝᱜᱮ ᱜᱤᱨᱜᱤᱱ ᱜᱤᱞᱤᱠ ᱠᱟᱱ ᱫᱮ ᱥᱤᱜ ᱫᱟᱞᱮ ᱛᱚᱢᱨ ᱠᱟᱠ ᱨᱚᱱᱚ ᱛᱟ ᱛᱚᱢᱨ ᱥᱚᱵᱩᱛ ᱠᱟᱝ ᱠᱟ ᱠᱟᱠ ᱨᱚᱱᱚ ᱛᱟ ᱫᱤᱱᱟ ᱪᱩᱜ ᱥᱚᱢᱟ ᱫᱚ ᱛᱩᱜᱩᱱᱫᱤ ᱡᱤᱞᱩᱱ ᱢᱮᱯᱟ ᱤᱥᱚᱱ ᱫᱚ ᱱᱤᱛᱟ ᱥᱮ ᱠᱟᱠ ᱭᱚᱛᱟ ᱛᱟᱦᱩ ᱡᱩᱜᱤᱱᱟ ᱥᱚᱢᱤ ᱥᱤᱢᱠᱷᱢ ᱞᱟ ᱡᱤᱞᱩᱱ ᱢᱮᱯᱟ ᱛᱟᱱᱤ ᱥᱚᱢᱤ ᱡᱟᱝᱡᱤ ᱛᱟ ᱫᱩᱜᱩᱛᱤ ᱮᱥᱤᱵ ᱠᱟᱥᱚᱱ ᱫᱮ ᱠᱨᱜᱮ ᱡᱤᱞᱩᱱ ᱢᱮᱱᱚ ᱛᱟᱱ ᱫᱚᱢᱚᱜ ᱛᱟᱱᱤ ᱠᱨᱜᱮ ᱪᱷᱤᱢᱫᱜᱞᱟ ᱪᱷᱟᱨᱡᱤ ᱢᱮᱯᱟ ᱛᱟᱱ ᱫᱚ ᱢᱚᱥᱢ ᱢᱩᱠᱩᱱ ᱫᱤᱱᱟᱝ ᱫᱟᱱᱤᱨᱟ ᱭᱟᱝ ᱥᱩᱵᱩ ᱛᱟ ᱫᱩᱜᱩᱛᱤ ᱥᱚᱢᱤ ᱥᱤᱢᱠᱷᱢ ᱛᱟ ᱫᱩᱜᱩᱱᱫᱤ ᱛᱟ ᱡᱤᱞᱩᱱ ᱢᱮᱱᱚ ᱛᱟ ᱫᱩᱜᱩᱱᱫᱟ ᱛᱟ ᱟᱨᱮᱱᱜᱮ ᱥᱚᱡᱤᱱᱟ ᱠᱟᱠ ᱥᱩᱵᱩ ᱜᱤᱱᱛᱟ ᱥᱚᱢᱟ ᱪᱩᱝᱡᱩ ᱛᱟ ᱫᱩᱜᱩᱱᱫᱟ ᱠᱨᱜᱮ ᱥᱤᱨᱠ ᱜᱤᱨᱜᱤᱱ ᱜᱟᱱ ᱥᱚᱱᱟ ᱛᱟ ᱤᱝᱜᱤᱱ ᱥᱩᱵᱩ ᱨᱤ ᱡᱤᱱᱟᱭᱟᱝ ᱛᱟ ᱪᱤᱜᱟ ᱥᱚᱢᱟ ᱡᱩᱝᱩᱡ ᱪᱩᱝᱜᱩᱱᱟ ᱛᱟ ᱠᱷᱟᱱᱤ ᱥᱮᱯᱟ ᱛᱟᱢᱜᱩ ᱢᱟᱭᱩᱝᱱᱤ
0: 다 제랑 길게는 그 값도 뜻을 거는 다 값도 그 소프트웨어 했던라 나 다급 그 소프트웨어 했던 그 원데 잡은다고 간다리오 그 삼근 도중이 되니 값다리나
1: 오 야야 내가 단 전기가 나라 다른 게 손에 오지나서 잡을리 요크 단 전기 나른 게 동원식 노라 다 금리가 지금 되게 들이 온다들은 그 가드나 다 잡을 거라 하니 수치와 두고도 다 길게는 이제 그렇게 다 센치 더스탕 Anita yang tu Somala tu tadi kuri nyemang segala sukan tu zurtung di lakukan dan ada segi capri yoga sampai tu. Atas muncul tahu kan so nojina kerja tak senji na cukup nyemang segala cukup. Dan tu kan tu tak di guna kerja tu kita rata. Di mana tu kerja korum sam sengi. Atas yang tu kagun tu tu ceng bercun mani. Tamu ke natun tarung ke atas manga manga segi yoga sampai ke harus yoga.
0: Nari.
1: Ata tuh betul sih. Tiada ta, ata tak kebenjina yang cik datang muncul tengok derna yang cik suku yang ni cung yaji tuan yang ni, ta sekolah lingkina lah yang cik semua tu betul segitu kasih suku yang ni, semua lah segitu dengan jawab ni, atau moga capar juga. Tiada ni, ta yang

0: 그 참득을 하여나 그 다자룩 그 참그 초알아 속간다 조직에서 지 질의 메인이라는 너무 있나요? 띵이 탄날 그 잘하고 망아리 요니 너무리 삼부디 생각 그게 있다 고나셔 고노 그 저기 긴튼 참득과 그 렌디드 시그가 참보리 했을 거는 대신데 대한진이든 그 주다 소만디 지 리샤고 루셰튼 더존 선진나라 양 길긴 남바족 다타르크존 선진 그렇게 소프트 같이 지르랑진 양나 소프트가는 그 길긴 남바족은 대지 그 특실 심지 대한체니 딩이 텐데 지 디카이달이 소프트 같이 지르그 리샤랜드 테르고니도 뭐라 멍포요 양나 영 망아드건 선진은 길긴 한 그 지 달 고르셰튼 따라 리샤랜드 테르고니도 뭐라요 그 디장 그렇게 다 소만디 리샤고 루셰튼데 그 멕시코 셰튼나 양난디 지 산신나라 간다요 그 dīngi tēzūni kātari nā.
1: O, yā, yā. Tā tēy nā, sīr kā lūpchōng sōmā shīgān sōn nā rā, kārgī yāng sābshā sūsū gā lībshā yō nō, yāng kārgī yīngiān sūsū gā lībshā tā tūk tā yōng dō nā. Tīgitāng nā tā, lībshā nā tūk nā yōkwa nī kāp tā tūk tā tā, ngī pār tā tsāgī gō gā tā jī nā, lībshā gō tūk shī pī kāp sā, tā jī jī tsūt tūngu zi kāna jirb sā jū, tūngu zi gō tūk jū tā tā, khantan nī kāng kāchan jī, tā jī gā tūwa tā tā bī ngā nī, nāntun yungā, tā mō jūg jū tā tūgurī. Tē hā nī, tā shirka tē rāng nī, tā nī, tā lībshā gā lākā nī, rāng gā, ān tā nīgman dā tī lākā nī mā shī gā, rāng gā jūg tāng gā lākā nī, tā mō lībshā zi gā, anā kā nī zhī gā nā yīn tā,
0: ān tā
1: rā, rā jī gā, nyāng shū zi gā nā rā, jī pān tō zi gā ilā sā mī jī dā lī rāng gā kā yī kū nī. Tē nā Tā shirkandī rāmdāng thāksimdā tukundā gwarī dhāli tīgī kāyī kōkā. Tā shirkā rāmdāng thāksimdā kārnā rāndā mārhāsāgī rā yōkā. Yāndā jīgā sōmāgī nītani dāndā nā rāb rīndā nā mdrāng rīdī dhāli sōmāgī kū sūnī tīgī shāyā nā yāng sōmā tīlā, yāng sōbjōngla, ndambā mīpā. Tā ngā nā thāmā rī, tā chāng wājī mārī ndokchī kōkā tamo Gilgin ka semni ngipar tata thoman tata kundi aramdang thaksam tata hii goga, yanamana hii goga ta lefshaad gina, lorum kangz gina wanara kiki thoma ga ranga, gilgin ranga semni ta rabz gina tata rangz gina di lefshaad da chanko kodi gundu uchi goga aramdang thaksam tata ta thoma nisam afshin nara nanchi lefshaad di laka ranga tibi yangan baga shakna mandara nanchi ranga semni namina aramdang thaksam tata chio zongyo ni tamo zgin tigina ta, ta ranga kai gilgin zgira, kai gilgin zgina ta jangshin Soma dhigam soni yonji na, ta suhu nirandu ta kanga zhigani, nirgalugu nirab zhigani, nirgalugu dhaniga ta suhu zhigani, dhamo zhigani. Tegana ta nirgalugu dhaniga suhu idali ta chi lorim yaram bhartang zhigani, lorim nga dhika tuantang zhigani, ta kuchik somi gin dhigo jir ta chi nirgalugu idali dhigji maari lochi kuka dhaga tatsal jana yoko ka. Rangi yonji na, ta maa inbar, ta chi lorim dhika tuantang nara, ta chi nirgalugu manjo na nga zhin, ta chi lefsha ra. Tilaka tani chiyon dhaglugu tato kote shugyawi. Tetang santata ajangshin soma tatang ta nyamju nyamdgiri ichu. Tota nang nao te ta nga shuanjina ta zanjik tara nao ase juu na. Tegana tiswara thong na tegana jihkab tato kote ta soma tatang nyamju nyamdgiri ichu tato kote ta gachinde tasamka. Tegi tali ta chi jangshin soma jina dhaglugu la khandani suhu yi tali zongani tamuzgin. Tiyani ta ta chi jangshin zongu soma jina Tā lōrm tā rā yāra yōng dāli tā kārki dī ndaglugu nīka gā māngzhā yī dāli ndaglugu nīka gā māngzhā yī nū gātāng tā dōku tā sikhi tōng jīm dā dēni tā nian tū sōm yī dāni tā tā dōku yī shib dā lā sūpa zhīr zōng dāli mā rā jī tāni tā mōzgīn dī gā tā sirkān dā ndaglugu tā sō rā yā chī sōm yī gā jī nā rā sōm yī gā chī yī khuñchuk jī nā tē rā tā nūr zhī nī sōm yī gā chī yī zhī tōmo shā nā tsam mā yīn bā rā Samson Tajja Tangtani, Da Rangga Kuchasinu, Girin Tangdangja Ga Samnu Ga Somligun Rizong Tatsan Zikunu Ga Somi Kishoko Kuchas, Somi Ndastang Kishoko Ndamo Kishoko Ndadu Ndataka Kajiri Dali Da Ndataka Nana Kiyo No Khashi Somi Zikina Kirke Khashi Shi Tab Di Tab Gantag Kuhani Na Tab Kustang Kuchustang Tadukutu Somati Hara Ngukta Na Da Yanti Somi Gdera Kaafshan Shina Tsa Mayimbara Khoma dhudu dhudu kargi tafshangi dhini ngushtu li guji nara yansi ngushtu sheni gina dhu yang karu yansi dhanjigoni dhige dhantangna yang somi dhira jini dhibu thani dhumu ga hagazgo kata dhugu dhu dhaga turtur ngi ga da lifsha tawo yi yani ta amang suk lifsha dhukunan dhudu dhu dhan dhan gina yang kargi samsin tajitang dhid dhu ni dhumu dhugi yin dhan dhan gina dhan dhugu da zangkun khoma dhudu dhina turtur ngi lifsha dhukana tafshanga zhanji ga amang suk shukku lifsha yana Layarna gindanga kamdudukudiyang, mangsuku lefshan di yuwa nita muli. Ta mangsuku lefshan di nana, sabiyo zikina, 그게 아망도 아주 도만도 도마야 그 가시브라 빌라카니라 양마스가 망리 가노디 아망도 다치 로로 마신디 갑사 망리 된 액티비티 탐바리 된 액티비티 요송이다리 다른 거 다 아크 아니 있더니 아니라 스콜스니 랑가 파마스니 도모 장기도지 다니다 데브진토 아치 나흐트마 가노 코르카 나흐트미 샤큐 티하니 아치 킨 샤큐 가노 키티 토르돌이 근저도 도도코토 상쿠르치기 나 다스모 자 가게적다나 나다 지문나가 들고티 서비스한데 있는 어도고 아라 아가능 모스톨 있긴다. 근데 다르조고 고즈고 망투슬 아더니 두타르가라 타르가드기나 타르가드가 하르셔라 스방이 됐던 원도모다 그게 아치게 레샤리브지기 김덕 조트기다디 아치게 아니안디 랭귀지가 거기저기 이런 것들이 다디 아치게 도모리 다스코니 노비 아야 도모이 그나 다도건데나 포마스기니 데스와요크 아직 그저 레시피 될 나가 주의 되는 거 말고 그 아직 하나면 따오기 달리 다 소중 인정이 나바다로 도모스 레시피 라카니 아다 아직 나카나도 너무 이기지 산이 도모비엔
0: 네리디디 리디 그긴 거는 그긴 그추 아 달호만 레시피 코드 시탄데 그긴 좀 손지나 아무식 그 브랜드 간다요니 난다중에 되는 길긴 고나카다 고나 되는데다 립션 죽탕글아카니 길긴 남바존촌 연아 글로브차란 존촌 예시긴 있는 게 달라지게 지득실이 심지기 디니로스 립션 죽유영 아장가가 챔버 대한치니 립션은 그 만용글아칸데니라 길긴 남바조고 영그기 샤이 립션은 접존 점인데 지금 놓히는데 제부 메니 너머린 죽준데 손장 지지 같이니 다다르크 칠그 그 립션도 지지 용근지 고노 니게 타나라 양상마고 망합샤게 오게 대한치니 그 립션은 지그당나라 립션도 다 저스탕글아칸나라 양 소마리 참덕존 손진나라 니게 텐데 지지 샤라이 좀바빠이 조그기 샤이다 그 립션도 지그노도 키근지 준 니게 탈라지게 참덕런 존 손 제시가 어그람다 아톱크다 준다 다정거 가챔보리 딩이 됐더니 기르긴다 코니다 리샨 죽탕라는 도종식 탑룸라 삼치칸데는 도종이 되는 기긴 갔다가 만보리는 송과진 제기긴 되나 디한신인데 그쇼 다테랑 그 렌슨데 그 저거 랑제이나라 소충 기긴 그 소치시 했더니 다 소치시 했더니 나라 공급 달리샨 죽탕에 난다 디한신이 그 주기 참더라 너존젠디 셰탕에 난다는데 소송소진나라 그게다 소소 접탕 연나 소치시 했더라 속아라 그게 제와요 그 인터넷이요 다음식 근데 지고는 다체랑 타와도 기긴 그 소치 그 셰더라 냠냠 그 군더니 야치냐 그나 봐도 갑다리나
1: 뭐야야 Tiganataran ki girgini nu daga lakani ta nyamnyung zga rangi rgdiwga marashayana Taran ki chirka girgini zgan tsukunna ta loma zanga rakhiga, ngamba rakhiga ta jangdi chong shenji kurtamu rakhiga jangdi ta zangnu tamo loma rakhiga loma tamo hanyi rakhiga Tukunta ndigi marayunga ta ta ta gniga ta tsuzi gugada jina ta zuu tsikindin gugada Kuchukinan dha jangshin soma inna dhan dha chung nechil makchita meekha Tandhe chung kargi tsisikunar dha Kaya tangara chung chepu malum kata Khuyi zhukinan chung chepu handung meekha dha Dhe chung tili makchita meekha dha Shanon dachuwa ka Kuchung zangnon dachuwa ka kharizik dhana Dha kashi yaratong chenggu ka Dakhi dha dhukuta dha Zawani ni Ski ma nyinga rang kasal dha Dha tsiga dhina kargi Jangshin soma inna yang Kargi rangni la rangni ka gafshir gyo yonu Dutukundata, inamna, chigi, pshigo ga, aranga tahanta. Tsugat gisa gina, azo, kangla gana, teram kuyi, di, shiq songa nangabzhin tata, tsugat gina, toma gina, kargi, da, kargi, gafshu, dutukundata, kestang chu. Da, jangshin loma gina, kargi, lhafya, tukundukun ngu ga, da, di, jayi, siri, ganyi, la tsukwa, gina, chung, chipu, mahina ra, yang, kargi, tihani, kargi, jiga, nahtam shana ngar nadanda, kutam shana ngar nadanda, dani, yang, kargi, stajunga, Kansi polo si nangan nadanda, odan damo yo na yung, dadukunda yung jisang ikyu. Dan da yung kagi chachi gino, dadukutada yinam na ngin go nago, da kachin zi yinja samga. Da maila dadi, da hafsha zhivu chang shigamika, da jambazi shigimari zino, da imani no, dadukutada sovuzga shigiri ranga, dadukutada shisamta. Ihani, nigi lakani, da shirk kaig sopchin dadukunda yinna, da lorum amahshi kapsata, da kongni rangi shapa nangmishin ta shigin. Dan jaglugu niga da suwan bingyu da gachimdi lorum maashi da khutubin lorum tongu niwa samba warin deta yena mana da jaglugu niga ga mangzhan da tukunta aga azi chogyu sal daga nyersim ga gu da tukutani da ndun xigin chogyu dani da ndrak xigin chogyu da tukunta da suwa nanga suwa zgin jir dhaham ga da jirka ndigi 다 로르미야르 지금 도송고 송고다 먼저 그거 네가 지금 팔아줄 거 같은데 남든 잡아 요거 놓고 그랬다 그런 거 놓치 체스 그래 삼고 사실 저거 그거 네가 상차 댄소나 디 소프트부터가 조뇨터 랑식 그거 요니 아도 뭐 그랬다 다가 손친다가 남든 특히 소마티 쿠크 가고니 갑자도 그때 다 파치 소마도도 그때 저거 네가라 다 상차 말든 저거 네가 셴노가 나든도 그때 이나 삼치 또 뭐 그랬다 저거 네가 이코는 갑자도 그때라 망치와도 그때 그 탈로기 주다 저거 이제 터달라는 거 조금 탈로군도 그건데 망아지는데 다 세가 같이인데 다 랑글로도 다간 되게 띠용지나라 다 고만다가 로름 짐토 소나라 로름 동가스 와그 탈로가 다 상자지그나라 로름 망아지고리 우르크 탈로도 이케지그나 야 지게 너무 탈로가 이메트니 그라친도니 다 지게 이기 돈나 다 그 마우스 그도 나 소마가 다 그 소마가 다리 우익 돈나 마탁과 그 카시 마탁과 그노 너건 조스타 데리오나 탈로 망아 마인노가 다 나튼 아이난 도치고가 도모가 삼스고가 디아니다 다 도름 토히이기나 다 데브젠자 나글고니가 망제이다디 망제가 토도도다니다 다 그 김전이오디 다 그게 다글고이 시비초도다니다 그게 도미긴도 닌톤도 주 닌톤이 그게 도미긴도 주 도미긴도 주 된지나 다 다그니 코니샤노 삼촌 타지 도톤도 지르동도니다 아랑 다 피아르카 삼노가 호차 도모 마요 같은 이런 거 담이다리다 다도고 기능 아티다리다 그게 더터도 그것도 탑도 그것도 쇼주다 같이 있는 나바도 모두 그 기안이다 독주 시피 같다도 그대라 아주 다지 농토미 지나라 지 농리 하고샤 교토 마인더 주운다도다 소미 더터도 그것도 강제로 그 그게 사실 소미 그 인기나 사실 소미 그 강나 납제도 그것도 그것도 소마티 우 초선에다 손천도 해도 사실 소미 그야 쇼크
0: 직접 고담지 아니 돈이 아다 다 쓰다가 모두 욕 아리리리 아리리 길긴 다 되는 글은 디능아 전화 손지나는 다와르 길긴 누구 냠냠 긴이 탄다니 솔직히 쉐터 안다조 자치냐 그나 바냐 주티 이너리 대한신이 주 솔직히 쉐터 안다조 주 다 길긴 냠냠 제 망아 그 갑다이오나 다지 고네르 갑다이노 대비진리 주 다 다르그 길긴 글릭컨 땅 디사르다시 고노 그 길긴 나바존 손이나요 다 판스나 소중의 주 냠용대 소중의 존도 시극까지 모레 디 쟁극지 저그주 다 로트남바 그 소중대 손이나 그게 지금 나 길긴 그 셰터리 니글라카니 주 소타란다 주그 지 고트그 럼바이 난자요나 그 소소란다 주그 소소 소접 그 답름나서 관데 영시 그러려고 디쟁 그주 판선아 지 소중의 주 너무 길긴 손이나 로망아 그런 그 소트인 그 냠용근이 탄다니 갑다리노 안다 소냐다 바니 과진 지신이 되는 지그도 다들 글렌스니 나 소총 길긴 그 소트 그 셰터세 고는데 가당 본도 고르기 그나지 저와 자린 저 카이너 띠는 딩이 타나 다는 지 나라 키메는 란다 영나지 저와란 딩이 타나 하게 다운다 더 모라요나 던지 그때 인지나지 가습 그 쳇다 설 거는 딱 읽은 게 셴도 오빠 그 가자 뇽뇽 즈인지 그때 갑다스가 통통리나
1: 오 야야 드나 다 랑그 셴도 오빠나 다 쓰긴 되지나 지 그때 다 circ 길긴식 있나 다 니퍼터다 소틀 탑 욕과도 좀 소마 욕과도 좀 주는데 또 근데 소울은 디스군도 또 근데 맞죠. 아니 삼킨도 탈라 속과 근데 또 마가 사위 차킹 그러니 또 뭐 그랬구나. 근데 또 희고나 니퍼터다 다른 게 산한도 고노스 삼촌 사진도 또 근데 길긴나 바가 상차단 바가 지금 다주 또 근데 소중도 주다 같이인데 삼가 다 저거 다가 속편도 말에 이 소나 소마가 소마 몽고 고금이노 데라 토아요 고미노 저것은 돌디오나 아주 함선 사진들라 마스티노 그준 아이나 돌치고 그런게 되게 냠뇽어라 마른게 톱다 디코가 함선 사진들 디다리 소나다 그렇게 차트기나도 그렇게 롬제나도 따라 소나 소마가 구사와 때문에 아주 속철이 이 카드도 고대영 엠레멜 돈징 그 다카자마오즈 제다리 아주 소마도 고티 년만도 바나 소 다치 그 톰슨 땅 되어미니 소프트 땅 되어미니 아마 지금도 그런데요 되게 되게 냄새 아이는 또 그러나 그 함선 사지 있다 알고도 지금 또 모르게 되니 현도 바니와무 다 전나 소미 지다 십샤시 조르고 보나 다 길긴치 소프트시 바 담금 맞죠 다 길긴 거 고성어 지진 오래 또 담금 맞죠 되나다 쓰고 소미 템지 또 원사가 다 토리 그러면 가뜩이다 얘는 스킨고 다 삼고 되나 다 후이브 지르세기나 다 저 소프트하고 거리 좀 있으잖아 소리 장독다고 된다 소리 척버다고 난 너무 쉬운데다
0: 다 녀서에 나라 찌그레다라 강타증 길긴 남반된 손진나다 그렇게 길긴 단지긴 하셨고 대신 되겠죠 전나 길긴 지나 그렇게 하차와 로만디 하차와 근속성 마요 봐 대한치는 저 길긴 간 손진나라 지금 소프트잔데 그 셰트 있고요 봐 탈름 있고요 봐 그치 샤와 강즈 좀 나라 지금 탈름즈가 요과즈 그 좀나 샤와테 요과 인접탑니다 머리 티장 길긴 간 손진나 그렇게 소프트린 난자 소수인 난자 다 근 그니 테니 나르즈 다음 요과리 고노 대한치는 그 길긴 남바존 손야라는 그 리스킹데 가신 요니 데즈게즈 지 쳇스르고나 다 길긴 리스킹 어떤 데랑 게 트게즈 지 가와토아 요니 인더 모링 고세고노 대진데 그 길긴 남바존 손지나라다 라는 그 지 셰트비 요과리 롭츠크 지 셰트비 난자 쇼컨테니 롭츠크 지 셰트비 요과리 고고사미 단도모 그 주 렌센디는 알아 런진도 모두 크기 사실 소수 길긴 냠뇽잔데도 갑다리 그 지 때나요 판스나 롭종 좀데 지금 판독성이 진데 요크삼네 디젠 거 길긴 손자 대랑 렌센 나니 야치냐 그 남바조라는 그 셰트풍이 되니 갑다즈 가만 보리는달라 냥탁바니 과진 최신의 연결이
1: 야야야 좀 이렇게
0: 야니 그 데모 그리
1: 야야
0: 데모 자히데락

0: 망츠 조파 근치 저기르 까치 당라치 세르 토므리치 아히게 티 드니 저와남 저와 나온다 말은 도나다가 디지니타 이제 저와 그 란디 스타주이 디토나랑 그 저와 나오그나나 치모드 히오크 훈주제 린싱그나 시그당는 이나 샤르강 또와 톱크 네 정말 그 스타주시고 저와 뇽 이제나 망츠 조파 근치 저기르 까치 당라 저세르크 디안지니 도와 선바 문지나 중국 타토 중치르 저 강강라 중국 그 타토 중치르 저 강강라 야 참다네 조포스 그 카브리오 그 지조포네 그 카브 넬레라다가 다니다 그치 도와 가만 테터 따주이고 도와나 그 가만 테터 따주이 야 조포초 데모이나
1: 어 데모
0: 데모 조포데는 글렌스는 아시겠던 거 가스시고 아 도만은 줄렌스는 데 그런 따라 라는 참주드간 도 디드기나
1: 오영아
0: 전업기 영아 산접 영아 사지 산접 어 아리 독본 산종 권치는 지나 시기용아
1: 어 시기용아
0: 리리리 야티랑 양치는 지나 시기도노 가스시 전에 저와서 가르나 고르 저 체레진용고
1: 왜
0: 저와 동무도 꼭 해진다 제히티고 어 니 자그 게르 찍입장 제칼 Нё, джага, шкера, хчикбчан.
1: Чанга, рба.
0: Чанга, ара.
1: Ари.
0: Шкера, хсе, гоку, ара.
1: Шкера.
0: Ммм.
1: Нё, джага, шкера.
0: Нё, джага, шкера, хчикбчан.
1: Шигма, ино.
0: Чадырды?
1: Шигма.
0: Шигма, ари. Dima se kaagdi. Re, shikmaare go. Chowa tongo mo lan tamno hachang dhik. Ya chowa nyo mo nyong go. Chowa nyo mo dhugun cho stanghui zga, samu zga nyin dhik chiya khikdi go. Tsikang haima ngipshil jima chiya khikdi go. Martag sule khan dhanda. Tag tsikang jima chal zinir. Martag sule khan dhanda.
1: Martag sule khan dhanda. Dama shikdada.
0: Tawa ka chi chasar gu nar tsing hap shi martag nu de chi ka tamo ka tam khin ju kwa ka martag soli ka nar ra ta chi chi chi Mahi ka? Di nam nyergi larpa chan zi Ta ka tsik kanji ma chis gi ka kong nan chik Nyergi larpa chan zi ka zi? Nyergi larpa chan
1: zi
0: Martag soli ka nar ra Chawa nyo mo nyunggo, xamba mo nyunggo. Chawa xamba mo wamil tichina datawa ga tsi tari, ngasul tichina datawa ga tsi tari. Fcharda?
1: Chinna, fcharda. Da xamba ga tsi vjad.
0: Xamba ga tsi vjad. Ya, ngasul tichin?
1: Ngasul tichin ar ngawa ga tsi vjad.
0: Ar ngawa ga tsi vjad gari. Lantabno hachang rik, wamil tichin nina da xamba ga tsi vjad. Xamjil wamil tichin rila. Ar ngakchi ngasul tichin rila. Ngawa ga tsikh chigri. Ya, chwa xamba mung lan tam no hachang dhik. Chwa zhuwa mung nyunggo. Chwa zhuwa mung tangi chwa kaap thuni sanluh tongji chwa zhundi. Chia khik di go. Chimtsang zga xa yi xamok. Xa yi xambu gu lo chang ab jir tang na juzha thok. Di na xa yi chiu lo tari, mdangu lo tari, chungu lo tari. Sambu gu lo chang v jir tang na ju zhi thok.
1: Ju
0: zhi. Ya, da xa yi qi wu lu ta yin jir. Zhang wu lu ta yin jir, chung wu lu ta yin jir.
1: Ta
0: zi?
1: Чонго
0: бо. Чертан. Оле, жертан нар го, нандан нар го, жертан нар.

0: 야 당초 가르콩이고 응응 머뜩 소리 칸란다 차차 거르주는다 아드즈너
1: 응
0: 녀기를 알아봐찬스 그스다든다 빠찬스 그다즈너
1: 오
0: 다히 소마지 알리 야 도보 도보 산저에나 도보 산저에 대한 글린 선언이 샤르강 선바토 송스고 응 야 알린신지 마르크는 아시고 가스샤니코 데모 야 데모 레조바나바티나그추 라는 아키키티 더샨 저알 나온 더샨 누구 지기타라다기 저와샤 주일라 랜샤 주일라 다네 나니와 문이나 망츠 조바킨 저제 케르여 까키 당라 저색 망츠 조바킨 저제 케르여 까키 당라 저색 더글란 저즈그리 디안치니 저와 흐삼바 문이나 중국 그 타토 중치로 위저강강리 중국 그 타토 중치로 위저강강리 너히크 디안치니 저와 조아무드고 아르다흐삼바그 치 지그닌데 차즈그디첸트 아르다흐삼바그 치 지그닌 아르다흐삼바그 치 지그닌데 조건데 차즈그디첸트 나히고 나그추데랑글렌스나 혼조지나 지데랑 조아르가 냥기요나 초랑기 시기다오지나 조아너가란 톱크 아르다흐삼바그 치 지그닌데 차즈그디첸트 덕지그리 디안지니 저와 나오므리고 저와 나오므지나 아파니라 샤이 아니옥 시도 흐스목 아파니라 샤이 아니옥 시도 흐스목 그게당나 미리 시도리 템크 더 치르기 게스 다리 더 사우드가 고타 다 아파니라 샤이 아니옥 시도 흐스만 이맥 그게당나 미리 시도리 템크 더 치르기 게당스 더그저와리 야 이 코니샤노 그 저와 아르나운디는 그러는 그 저와 더 히그 저와 딜렌 토크 다니다라는 그 히노 그 저와 더 언득 디티고 닌더니 랜드 카페 주일 세피 샤르긴 세로라 나줄레 무 치그니 유라 롬튼 섬자 트그체 율즈나 롱크르 치그리 케트고는데 롱크르 치그리 디안치니 니와몬 소지나 망츠 조바 긴치 그저케 비르카키 그당라 예키스크 그글라닌지나 예키리 디안치니 섬바무 타토 중 치르 조인지나 베이징 텐진 상하이 중신 더조리 디안치니 다 섬바 그 칩치 니인데 도군데 소인지나 동즈기 디친디 그쇼 동즈기 디친지 동오라든 즈코가 동즈기 디친다리 디안지니 아파니라 샤이 아니오크 시투흐스미오크 오게당나 시투흐치그리치그리 템그세군은데 주 아파니라 샤이 아니세군은 다 후인조기나 체랑거부 자히라 자히거부 소넘지 저나 녀흐스미니메크 다 아파니레라 후인조기나 체랑 자히가 아파 체랑리 다 소놈가 아파 자히리 디쟁거 아파니라 샤이 아니세고디 사조 녀흐스 마르토요 마 디쟁거 시토흐스 부드노 게당나 치그리 치그리 템나리 아타모즈리 야디토니 영치 도아드가르 나타고 다른 렌슨 지그디 조카르만가 오크니는데 제레 마타주니 토안 동고노 그 갑토가 제남바그라는 그 조아딜란 아토고 군조제 되는 렌슨은 시고이지나 조아딜란 토크데티고 조아 동무 켈트인 나진 흐치기 다마 뎀크난 초친 호무 쩨르르 카나 마프샤 녜르르 어드식 흐치기 다마 뎀크난 초친 호무 쩨르르 카나 마프샤 녜르르 안디 켈린 쳇그리디 도아니오몬 손지나 랑지크 장뇽머르기 치망노가 샹친강리 덕치그리 랑지크 장뇽머르기 치망노가 샹친강리 덕치그리 도아삼바모 손지나 갑토니 삼로 통주가 도아즈그리 디 남즈가 딱 니그 쯤이 다나라 르그 탑크 ཁྱི ཡ་དེ་ནག་ཅི་ཁོང་ལུས་ཞན་ནུག་ཏོ་བར་ནག་ཡོན་དག་ལ་ན་ཏ་ཅུ་ཡ་རང་རང་གི་ནང་གི་ཏ་ཤི་སོང་ཅིག་ལེན་ཚན་ནང་ཤི་གོ་ཅིན་ཤར་གང་ཏོ་བ་ཐོབ་ཏེ་ཏི་གོ་ཅིག་ཅི་ཏ་མ་དེམ་ཁན་ན་ཚོ་ཅིན་ཧོ་མུ་ཅལ་ལ་ཁན་ན་མ་ཕྱ་ཉལ་ལ་ལ་ཟན་ན་དོ་བམ་པ་རི་

0: Juni, Egyp Jason Zin Seishiye Dan Shitter, Egyp Lajetun Samjana. Xi Jinping Tung, Gada Penuyo Namni, Kero Jeti Namjitung Tung Jurkub, Sinzin Seishi Zadaniji, Josim Kulwingung Pipsishi. Gimak Gies Harden Marbi Junis, Gindal Shila, Egyp Jason Lo Chungi, Junge Jakumnig, Jeter Yigishite, Xi Jinping, Gada Ni Samjir Paper, Josim Kulwi Gapsishi. 习近平给一个特殊生了能力中国四种等中国门门节参赛的也就四种等也就门门了和什么所谓节参赛等门等总是习近平给谈顿中国等也就那黑户的单笔那我家可不应了所以今天在此龙武东南的很罗记言人等甚至就被罗登记人而且这等才可以见内部蓝节都值得凶中
1: 加克尼基托达瓦尔斯姆德夏尔瓦真的等娘的娘的西因为罗希人你深圳谁是等娘的终于使用他及周边这位重修的大卫培建着我的内车西加克尼基查斯了他了盘层一起担保等你不娘的他也是真正能用了说梦腾就是当时内顿西尼培建深圳人比加克尔在他娘的等腾着娘的西比混存的结果 当地参政瓦尔克斯你深圳三十等中印之外等加克尼杰使用娘的对人的特蒙托多克的设备也是等参政界内顿特三路杰里等是不是你中印使用他及周边这位培基特娘的查日国的中印在腾罗里杰里三万人的才起等王艺术培罗门那娘的中而且不得比中国中次节目罗里昌英南至腾的培士用用
2: 萨迪大各位，最近人个阿朱埃及个深圳山西个开路个人民保证的革新在国在地边的中国家各界主席习近平陆基基斯拉领埃及拉杰顿参政党的配布尔革新西，总政委个深圳内特了我中外使用他及周边人物的重庆大位培基兄弟罗基杰迪克维克西。 主席习近平跟当地参政员、中央人员的三位总结人了，查克等咱们个兄弟担任松兄弟了，习近平。开路个南卡莫香等，习近平等个各大彭丽媛男女，囊括了这个人民保证的派的，下面也是等，给么个这了这个人给的是，么红个若起了个个，准是容易抓等，对么子了没有个年轻的，陕西等个家母也提三二年级，周生可以硬是嘛西。 山西个习近平啦，革新在国别了，亚克尼杰总政很多，随时不得会陪伴等，没空我罗起了，可个中国等埃及边亚克尼杰也了住，亚克尼杰总政的潘村个陪伴我，没那了不是很热闹，亚克尼杰总政等个项目娘的，你们保证从前的陪你亚克尼杰，也等等的，还不是准。
0: 革新在国际是亚克尼杰总政的这门子，习近平给谈顿。 这个俺这个楼的埃及及阿拉伯等飞龙个亚克布的公共车呢，托马人公车的中国三十万等，甚至金这万子。亚克尼建国车把赶着不起亚克尼建，没梦见那车的没这个让子拉的那个等，咱这拉让那个等，没事被人那个拉过为着了么等，红啊娘是金白土皮的，这个等杰没见，咱是三木是吃个药。楼等杰人来，杰等娘牛是比。 中国等埃及边亚克尼建这边，咱们一起等，咱们回答。下边真的等，娘们的娘们姐姐，我是姐姐，姐送等，咱就是要。那位龙哥人，俺做他们个，你吃了我中国等埃及边，使用他们周边这边，从小了到位，培植上。十年级公平打击用完，我们的等，慢慢在电视上吃了动啊，而且这正是个正等了，从小学把姐姐来顿出了。 德黑金腾等，他比金腾雄要。你这多个等，生生给坑位，也只等，啥个叫你们等的？也可你接盘子那家不就是等，你们里等是不是呢？中国等也就叫立刻了金腾做班子不？而且你们不是跟得东的。习近平给南极谈顿，中国等也就是说你接，今年老等人们能盘子那家不就是的？ 托人中个培树金琼等，恰空所属等阿人把所是接力等，娘们当时不得等你，也是了兄弟姐娘们接力等，盘子呢回答了很容易。你呢？你陪娘们来跟得等的，陪姐姐、堂姐、侄子来很容易了。我们是只管这个真等啊，老好胜利，趁那东乐子了说，所以恰空娘们个，我个那小妹你把些的等的，正东你空等，老个了冷酷了。 관절 과실, 정진 환절 등을 생리 늑질 속 냠리제 체치 사르와 증기 승리 멋질 르그니 베리라 급백동기대 르그니 등 롭수 찬질 퇴든 리질 속제 베리 등 냠리 쇼용리 야제대 머니 종시 질 멍다 등니 멍스마 지그들라 흔홍기 제니야 된적 냠리라 흔홍기대 이제 콩리 갈위 니속라 터멍 두고 동덕 동기바 등 아래 송라 골위 제치 냠리 등습다 등대 판친 워르진 지클라 골위 손슴라 로튼 제름르기 잡주르시데 자크니가 터멍가 된적라 송총시기 아니 제치 쇼멍 냠리라 흔홍적기 냠들 제속 등 세르든 자크브 속 쇼멍 리뜨 제 턴주르 등 조건덕 갈리 담습다 동아 등 르거등 제니 중국 등 아랍, 중국 등 페일링월 냠리 랑뜨근 즈그버 근데 등데 타몽 토고 쇼그칭 랑리기 등 잔강 샤줄라 응월글시데 할리 정든 등 링튼제 잠능 지중 말근 즈그제르 근데 동기 세시 단든 주시 시진핑기 야크니버 신제 즈그니 로 던제 코르비 딘들 에치블라 로디 랑진제 제든 참제능 월 조심 콜비 갑스 제디인 애중월의 신지숙비천 대약금이 견제와 견제등 단릉은 회지선조와 인충특유법마슬 잡콩소시 냠리틀 에르드사비 점제릉요 애집지 중국지가 자둔타지기다 르그들시니 약금이제 수고용제 탑지 로그딘제와 말리 회지동월 근들동지름 바바시진요 애집지 중국등 냠도 뇨총은 을동등 조천리르 어멍지르군지흐튼 응으자 찬질 니쿵 사르와 소 잡콩가 냠리 담습다 동아당 아마그토나 덴적 베리라 크눈적바 머난종 담습다 당니 야크니 쩨마멍라 데르칠 쩨데 사클브 헤지 당 다르지라 아람득 쩨데욜 냠들 예수고 덴적 린진 한수고께 랭근의 옌크르 린진의 야크빈비 찬니 아제치 리둔 출 종기 겜친담비 니바 가이친돈진요 에집지 중국 등 냠더 쇼멍 리뜨게 턴주르 조건덕라 크눈잡데 터멍토 Zamlung arangjin jen jan song la kastil jelwa tang lgdang jenni jeshi zhengzhig zhengdan songchung shen de yul. Jakim ni ji zunzin ji wei hir ni wutilin jenji samu nang. Xi Jinping ki tandun. Zhongi sakil tang jakib war jen zatin jiwa pheji tong jir japjur shekin wun la tamung tang shodi, nyamli, jentil ji ji denjig stawa zungti. Wei hir sakil ji denjig ji zhomzi sarwan zigi. Xi Jinping ki di tila jengu kagab zhidong ba di. Jigni saki jia tamung denjig jia nangni gilhu pebar shi gi. Weihir saki jia mamang ji rangchim rangdag sa jia jinchung shi di. Shishuk topi ji tehtuk shi par ngorgul dang. Saki dang jakib ji shirde dang denjig jia langmul shi hu chere dong war japjur. Sakung chui jia denjig rumzi jahchen shi ni rangdag ngang danlam dang ligang damzin shi gi. 니니 사케제 터몽덴지가 수고디 지중라 근데 동기 외흐르 사케다 릉지나도 망와당 능닌들위 릉진치위 수고디 특출 지지 최십시기 팔레스타인제 나도나 마르진 외흐르 나도제 소흥임비 가디인영 능충등 윈타젠 덴제르마롱 승리 사케제 터몽덴지가 대 폐지멍지 담불은 동기 외흐르 사케는 예릉 덴굴 용으로 샤제데 사위 찬니 폐지라 덴기 중국 수지 사케 등 야급 소수 등 냠데 제치 절름제 덴지 송중 등 베지 냠리라 근들 사케 등 야급지 캠픈 냠지 용월 급히 등데 판친 예치시 그 름진 체르 동아 등 가다 메프존도 열 제니 사케 제 터몽 덴지 제 제치 냠리라 흔홍기 냠지 제속 제 잔진 등 제치 자침네 위흐르 사케 제 리툰 특추시비 제치 송샤인 제치 지속 등 흡르드 사쿵시 야급 준비 차지 니속 도르디 사케 등 야급제 등 등아 쿵 차층 용벌 선주시니 사케제 된적 등 단성 송중샤기 냠제 제속 제 사케제 리둔틀 돈듬든 니반돈 플시 브르 잡주샤기 세시 단든 에집 주디 중국 주디 외흐르나 돈틀 토타 와르슴다 리근튼 정든 제 능속 진충시 브르 그저 첨부셔진요 예집숙지 사크제 디브 신적선조 월 근들 동지르 존바당 잡스제 타블름제데 가다당 동티세데 사크제 덴적당 폐지 원지르시기 예집숙지 마타데 중국숙당 냠데 튼줄라 큰헌당 위흐르 사크제 디브 실흐드 동와 위흐르 사크제 단능 송충시니 사크제 덴적 좀지 최십신도요 Tim Lunjig, the G. Jack Nit.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스에라
2: 대친나스에라 레 조포남바 디다타 체직 달롱나비 시당 차총먹가 가튼튼 전지만다나 찬지 공호 상친 이용제 대친들이 라신잔들 하스가바가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3: 레그즈모탄지 슈니가르트글린 란더 심케나 잔식 응뜨가니바 글와 지금지기자라 얼마 가슴 손이가리 넘버 3 가슴나로

The color of the circle.

아로 진동 어주라 아로가마마마모 이는 아로에 조도구라고 아로 같은 것이 뭐

아로에 조자너가 고용하래 기치는 지금 지금 막히 행아 질 거르자 고용하래 누가 청호 지금

아사다 나오고

아로예 아하카레도 고양아레 시청원들은 젊은이 교샤하디가도 고양아레 통제스가 제인은

아로초르고 니가 자고 양아래 통제 지게 체인

Yeah.

나냐마카야

아로

Zashang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리 전쇼주인 태행리 선교로 기난된 조보니
2: 시진핑키 에집기 종통 세시타 지문나오고타
1: 시진핑당 벙리연 넘니기 에집기 종통 세시 당제다 렌도 에집 덴제 샴주 간침으로 세고나오에 고로
2: 시진핑리에 에집라이 교정섬지 능주 리바주베 고로
1: 시진핑리에 녹진단난데 노르웨이 개북 하강 구도 개바 개시순와라 덴제 슈베 고로
2: 中国台埃及瓦清州总理罗敦珠考罗瓦丁州学位米区人类编制一个机构开创了工作级别工作营相听地三九六期能听习近平的思路呢这个来过呢别别您出三年这个推出大瓦古别次一年年经阿着罗埃及级总统塞西以中国阶级级主席习近平的开始你们破绽都解明难于开始南港我心他 习近平党跟着彭丽媛能力朗古了修的你们破绽图批准了新格大马如果的克鲁马给如达的这个可以对学吧的某部人如果给准水瑞阳追行克鲁民族听你说自己给予塞西党跟着一地萨拉去着顺可以说学有塞西以习近平了格数学为结果年的 계급예비조다투모토60대비토피바다모봉조제조가기중국다이집계급예비계루조동체유계급예비조다기파르초기피브로미네다차단데첨디쇼레나유계급예비조다당제니메포장기촘진도페데계급예비계다르기둔도구바라준나유거수쇼베제구조지계급예비조다기제면나유시진핑키
1: 接动过平安中的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 춘부춘유 견도다 성생 집에 계지다 서구기 투법 된토 계급니비 편준 갑교다 냠례 띵습 제대 중국다 에집기 레왕직 된 초보 적용라 균제 메바라 구대동 교시 되나유 시진핑기 중국다 에집초 니비 진례 편준 갑교를 땜부 쳐봤다 도림 중기 폐조 균용 제대 개공 카다 림바카 기베레 냠례 탐습 쳐봤다 개종 신진기 냠용 베레다 편준 제시를 증교로 흉륜 갑과제 제구 니네 니베 냠레라 구디동아다 콩베기 탑주 디투라 슝룬 갭데 멍시 디구 족준다 녹슈 싱레 친동라 제소 수준 격공기 냠레기 맹은베 누버드 미치바다 장도 누규다 로그 랑고로 커주 가주 정진 벤주로 대럽 싱레라 제소기 냠레기 적당 세사사바드구 숨네 미주 링네기 베리라 구디 당데 링네다 롭소 첸제 최대 류제소기 베리 냠레 초용리 갸시르 동화다 미나 조봉 지갸체르 동화 망심 지투 습도 동화 제 제구 신의 된자 냠레라 흉륜 갭데 개공레 개베 니소라 투몽토 동대 동화다 르송라 모그 집에 계지 냠레 띵 습도 동화 펜준기 지구라 모그 집에 배준라 갸뾰르 타지도 제바제 제대 개금리부 투몽기 된자라 송종 제구 나네 계지 총망 로레라 흉륜 갭데 냠제 계조다 보스르 계급소 총망 레디 토 튼조다 쇼디 제규 나르베 습도 동화다 중국다 어렵 계급다 중국다 아베리게 냠레 링디 족준라 냠도 꾸디 동화 초장베 징로다 젠시 차주라 튼몽토 무괴제 제대 대베 흉장 로 튼기 콜라시비 주종 말라 족규로 꾸디 동 괴시 낸드나유 사시이 러시아 시진핑기 계급니 파라 제와존에 로든주 코르베 참수 에집라 로규랑 신키 계된 참진 나와라 조심 크베 거수슈유 에집다 중국 파라 친지조준 계급니 비제와 견제다 땜병아 공부 조바 균용 톱데 개공하기 냠래라 유세 춤제 톱유 에집쇼기 중국지 기자들 로덴 규르밍아 라글린 따르데 계급니비 쾌용 탑주로 대제와 공비 대배 치와 용교로 꾸디 동규태 배준 최신유 에집쇼기 중국초와다 냠도 묘송마저다 수준리지 멍시지구 족준 뇌자 천재 뇌규 서바서와 개공기 냠래 섭도동왔다 마그든 된자기 베리라 흉룬격바 민노종 섭도동왔지 제대 계급니비 미만라 편대 중교다 서구 다르게 공배 용화라 람대 치대유 냠제 계조 된자 린진 현조기 균례 린진 계급 인백은에 중국 계지 차든추 기전 된배 뉴바 된배 강례 치지유 에집조기 총만 디비토 중국다 튠주루 쇼내라 쇼는 계업대 튜몽토 콜라시뷰정 신기 전론라 카데 조바다 락당 제대 계지 창샤 창딘라 송종 제대유 제송유 계급 예비 좁다기 의샤르 서구기 뒤법태 제도 딩스부난유 시진핑기 중국 조지 서구 계급기 김제 계급 바르기 자로 제바 공배 동교로 갑교 체받다 퇴문다 적두 냠레 균두 제기 된자 답어 균경 체대 의샤르 서구기 된자 중시 서바 조 교시 되나유 대대 시진핑기 중국화 시도 나왔대 진리 서구기 퇴문 된자기 능계 교수 교롱 체구 의샤르서구기 미망기 정인의 정김장다 체조균총다 체조돕쇼기 티주치바랑모구 서구계급기 시대다 댄자고르기 깨자슈리라 흉룬격교로 잡교 서구능구기 댄자중시 격조체교 추십 뒷람달레와 정인기 라난도 증구 니니 서구투몽기 댄자촉도조종라 구대동구 의샤르서구토 링망외 내대 망왔다 낭내기 지배 정신치배 촉두토 탁주 주시 최고 폴리스덴기 내든니 나르신 의샤르 내든기 대화 인배 거두 인롱 능종 체미 년바다 터르뷰 체미로 숨니 서구 투몽된 자기 공배 멍시된도 동구 의샤 서구 윤진 대구 용화 체교대 자외 천에 공배를 자류유 중국 조지 서구지 계급카드 냠도 계지 출람기 된자라 송경다 공배 냠래라 꾸디 서구다 계급기 케벤 냠제라 꾸디제 단데 펜준 이지 지수 림신 체로 동왔다 동도 튼세 교덕기 매바소되유 신이 서구 튜몽 된자지 계지 튼주라 흉룬갸구 냠제 계조기 전진다 계지 제짐니 의샤르 서구지 차든 탁주체배 시진서지 계지지조탄 라바도 서공치 계급친부 최신이지 돌아봤다. 서구계급기 따고한다. 나공사제 차장라 진조체대 서구기 댄자다 댄닝라 송경체구. 서구차둔태 냠제계조기 누버둔비 강례치바라 갑교체구바체시. 사이시이 중국조기 의샤르 내둔태 도다파르송도 등의다 흉정기 랑조진바라 에집조기 최대응악주의쇼기유. 에집초기 서구지 뒤법 시류도 조교로 꾸대동왔다. 첩세기 터블람규 게다다 동도 세대 서구 댄자다 공배 용화라 배준체교인. 에집기 중국초하다 튼주라 무투 흉룬겹대 의샤르 서구지 뒤법 시류도 동왔다. 의샤르 서구지 댄닝라 송경치바 서구지 댄자 중시 최십치도 유여지 송유. 제멘낭 좁지 계급 니비 좁다기 규직 남직 염준다. 미더징뉴 변조뉴소 튜레제다다 코주제다기 냠레소 개공기 냠레 이지망보로 민다급바라 딘바나유 초니비 교용 탑주로 대제와 아랍의 딩섭도 동규 고르기 중화 미마 지든 계급다 아랍 이집 지든 계급기 냠제 세자 시바 비유 섬진능진 초니비 탄도 청진 변조다 천재 롭소 짐주소 개공기 냠레 이제 니슈 하점라 민다급유
2: 年天年宫塞西的伊迪萨拉基尼梅普扎杜习近平的彭丽媛了各书学别随顿相遇蔡奇堂王艺索孔塞基切过的修语第一个列库内比维尼茨三年提格提次岛古别次年年的其中给克皮主席习近平堂滚得彭丽媛去埃及给总统塞西堂滚得伊迪萨拉基批评中华埃及丁在山东扛清波了自国闹事吉萨托冈托 龙东铁路据点边多处缺点错塌，今年点边一级定在江东康庆部，今日几间来经营内月。习近平他彭丽媛定在江东康都批准性格，涉及当前年期主审官员啊批准续约。结果你不做大当前年念头江东康都概念。南溪是古道那边过年短途，念头古巴的概念，定在江东康塔，那为一级区陆军我主三老师。结果你不做大当前年期，老街的兄弟也是拼闹他。今年点别都过过年他，三个一级都是，拉钢琴这么接来是过闹他。第七，江西第八短途，几公车追去，都是缺点错来，金色闹事。结果你不做大。土田康姆正康度平面法老与修之塔斯里克歇巴孔木藏起特国所定在相中康及基诺拉斯国闹事。习近平起中国塔一级尼格西北点边那位给克塔怎么能修下起给克清部音边西北清部尼推塔盘动给你偏随娃塔尼娃的介绍塔。结果你被明忙起没什么年没热盘起早做给留军线面板总行月。穷一辈展念他平时接受金牌另外空间机器西北给到我台币动了他过了时辈西北出国让领导的话西北米着话空间念念他比着他平时接受金牌去梦头估计当年米着给两万九天足不足够了西北给读书提问漫画九天七鬼西电脑师三十一主席习近平去那年一级定在相中康全部国际个正义正面这些的学法都是学不他。那为一级给西北他中华西北尼卡框样应对他那么应对给开始也不得。主席习近平给对面国的西北西北全国都是他才对极端穷于。一级超级中国超他没有正面比例速度动了他西北偏区接下来增加了固定单年怎么的俄罗斯侵吞矿业用了固定东队员及送不是蔡其堂王毅所孔三给起过的数据不是
1: 这个领域呢被别人出三年这个推出到我国别测你年级公务结合给主席习近平给埃及不拉阶段侵吞能够直播是

0: 규마체 발 갸치르치니 개국니부 미마라 멍우이 진진기 기변 중요 나라네 중국타 노이 조피게 중교를 체류 통진 지우유부타 개부하강 구도 개부타 냠토 비준치니 중국타 노이 저조 조원키 류사바 종대유 지대나오시
1: 디글이 운에 비빈니츠 더워구베 체니닌 개금 면주 견주 주기 내리라싱네 메린 주베 버시 숨차 레고이 초종 카고 출시다 라제 체시 캡자 체데 계급 인분의 시림기 내리 세부수유 계급 초된 대당 운행기 긴고베 모두 넘어라 싱나 시림기 내리 땡케 체베지 면주 견주기 서구 능구기 인분 민접의 면주 레공기 내시 직종라 민진 직종 주교 진동락다르 체데 면주 견주기 시림라 갑교로 체슈 나르베 체로 동왔다 네바 ngon la shirim tu menju chebara dobara chidun chede rimyi menju lamlu zubara ngarbe gudi tongkyuri. Shirim ki neri shibani chajinda tunbe rimba nipata ti menji menju legungsu menju chebara ya chamsi menju lakze changchuba shirim tu tanglin chebe nubat tenbe gyundongi neda tun mangwe ne teshin chongne ka jikjia la sirishin. Tengdi neri la shingne merin zhubi barsi sumca lego ki chokjong kagyo ki chushin na shirim ki neri la neri jikzong la merin jikzong zhugyo kase suba de jikyo chakyo kyo jikki na shirim ki neri te rinpa menchabwe menchoo le gongsu merin zhubi cesi jikzong la dara chakyo yinpata te toane menchoo genchoo ki meri zhudang la gyurjoo cheba kyu shirim la gyabgyurung arwe cheba chakyo chungyu gyagab chodin dita ulen ki shirim si sirang shunpa chengkai yi zheyo chetab ki Shirim Menju Chudin Likungi, Shirim Nereiki Likjara Mide, Tsushib Chishu Chiru Dongwata, Menju Nuba Chiru Donggiru Guima Tebri Yobata, Konggan Dunbu Gone, Rimyi Menju Tundodu Kyobara Gudi Donggiru Eche Chuyu. Chengayi, Sanegaki Gyegubki Kyobra Chebe, Shirimki Nerei Jeshiri Songde, Sanegaki Tungoda Songjiki, Sanegaki Shirimki Nerei Lugdunga Dengi Chegu. 만주 맨주 초딩기 멍시땡도 동교 라다리 야부치에데 시림기 챙가다 켄덴 챙가 죽준라 꾸디 교보 동왔다 퇴송수 남장다 멍외 알레 망와지 시림기 맨두 민나 소종다 종달 태라 동와라 준린 체주 인시 주유 땡디 버시 숨차 레고 지나 촉중 카구 권에 주시 촉중 카구 알베 14진도 교류유 대낭 내시 촉중 따라 메린 주베 최도 디베 촉중 19급 주 권이 바람 만도 침받다 대버시 니사 레고기 주시 촉중례 촉중 계주 계순 만도 침받다 10대 촉중 촉계 숨주 수업시네 계제 니슈 쟁아 바람 만도 침유 베징 총기의 면주 견주 주기 주장 신바 연빈키 촉중 가교 디베 10대 체바티 내시더 면주 제단 면접에 내바 나르베 망와지 촉중 찍기 난 도교 민바 춘기 휴받다 체업지도 버시섭에 난기 촉중 가교기 락제사 뚜려야 갑교 체교 나르베 카세수 유지 주유 연빈키 버시 숨차 레고기 추 샥주 주민 람디 촉중식 주유 주민 샥주기 캐주니 락제기 가제 토바다 세준 교제 인공양 중 토바 미쇼기 만에간 뚜제기 중 토바인 Chokchung loo suzukpa tiyan sadyo la gyabgyur chibhe te kabjo sebushik ten yue je jue yu.
0: Diwile kune biwe ne su, rangge ni kore shibu jagdir se ju gyekab chisho yinbata chisho l dintse tobu yubashi. Chinship chokbe gyeji to dimgawe jagdir giri nuji nga pichu jibbe diwe lakze ki gangne le ting tang por jue yubata. Kore shibu dimgawe jagdir du yur sotong le chisho dao gube ciji ni liu ju jine shibjir zilin chibashi. Dimgawe jagdir shibani gyundan ki dirga dimtabla dine jagdir ta leze ni nyudan a iji jigao ta bütü jagdir yabu tuymi tobe dömye dirze la sigo yubashi. Gyundan ki dirdimchü chirpübe büsi hajang xinbe dirni gya. Dimgawe jagdir yu kongsu do yubata. Wenche mangjiwa pimi nirol zine bütü rin ta hajang mabu yubashi. Yerga tiri ta. Dirdim nyukru tishi pyochoo chi tse toro dongchi, Chungku senshi ka gyurim lecha simchu soyi, chenshib chokbe, suygun ki dyugur sodong lakze, chushi tsega le geni. Dirdu rido dyugur sodong ki tuzu nyumji shibchakbe nga, dyugur sodong lakze sarba chasangshi dyubata. Ti jagdu tse, gyajugji mado mebe, jagdir nyukru juji chebechi. Jogu bu tse, gyajug chungju ribji yen simbe, jagdir buli tuntu yubshi. 中国在日看,举人们来着行住所以行住吧,朱青山去,浪在地,提内民举

0: 요르네튠 타우치토바디 작딩난키 듀시메베 디르크창마 듀시젠키 디카르교로타 튜송수 소동기만네 제모로 다유바타 띵가위 작딩르키지 시군치외 솔레츠 집상병화 비추토부유 지주부시 랑제 티르징니 코르시부 띵가위 작딩르키 교남젠키 듀교로 소동남장치슈 탈루다오탕포르 튠기 지우소부타 작딩르토 졸체
1: 家具工具可见什么他给你问所挪破的狗头不是安上在月公司几个经验范西杰也我从南站体女体天波切了里面落达了比例降低了端起你给你说天气头不他天烈之他堂扩出之他时不低价谈电令天地球的肯定不哈将起步天就是几就有不是第二个来问呢别别您出 평정기종종기담대출의뇌제닌세로급레든균투도배신유다워급에체니닌기초조종이바라레급뇌제추미니슈저지기남도셔바다민압자십주시지다제와체유민가라기론총대내기론가구르급에상의기뇌급란부샤동톱대랑고르치레다추제직제소기남니직축규뇌지포세대배크도조르대서딩기추급레든배신유 가구시비뉴지포그지디베사공수응아지다다쿄용네케바다로딘베레든장탄다후당아조신유기종총대네기종가구르규세상의기최급주람샤동토베지로규루가기투도도최급체덕리제체바다로규미네레가주겐추제잠도송데라도치소최제요제소치레기직제케르바다최급키체디도파봉망사다 표랑교종등위기균유표랑교종기균유의조시션바 기남도 쇼르겐기 체린 니 강급 최신 유바다 초신식네 가군염제 십시를 토간다 니가 랑고르 종내소 존내 사공수 최시를 최신 유지 오전나유 뉴스튠베지 산네디게 기남도 쇼르바다 지와 체베미네 키미리아 닐렌다 심수동와 겐송제기 레튠카 야보주바다 키미리아 믹베 십슈 카바 안다 캡라 체베 더워급에 체 니닌기 주주 종립하라 리급 림지체나 키미 ngabje geju chepdulna nilenda guti cheba da chepji guti chebe mangcho sibje gupju khogula menju da lobso sije choba simsu tongwa soji gensung sibju chobyu sije chungwe ji suji wang fang kong ki mingara chile minne dunju thamba da de gelam do shor ba da jewa chebe minne kimiri ya simsu tongwa le dun chobji miding kyu chekdong gya da jumi dunla simsu dang yu tandong leje ba chekdong ni ji nishu thamba la jigzu chede sibju gensung ge le dun chobne tudo do 김미수 도구로 체유라 렌자 체유 가바 앙장 시 샤동 체대 계급 지난 게 제와 체받다 기남도 쇼르베 미네 키미레 체진 루지 십슈 주받다 되도도 제유 루지 리슈 토고였다 리리신 렌더 유지 주유 먹본기 도표 카 망보야 뉴즈 포구기 대베크도 규대 딩섭서라 최시다 독시 림고 레든 비유 장제님도 평종 직접주가 시지 닝나주가기 긍정 도표 공도 그제 제대 최적 적정 주부터 곱셋 개별 랭겐 주사라 용실의 제대 뇌쇼 유구 제와 체배미나 최실의 체범하세 닝갱음이 경행야 제시 제신유 평종 시지 먹을 옛라 그기 부가게 무 뿐만에 주비 최적주가기 가구 때배 그도 민의 최적다 주람 충외 레드 퇴직도 비유 평종 먹을 기 부가게 무 맨주 인구 닝라주가기 당연 최고주가 응아대 가당부 로교도쇼당 냠도 가교 대외교도 교대 민의 최교다 인구 도시소지래 된 주범하세 첩지도 최교치세 텁서당부 최대 인구기 긴송 처지 야보체유 철제님도 시지 닝라주가기 리치포이 랭겐 주사라 리베지 뿐마 용기 체도 최교래 된 주범다 퇴주 탐진기 사자카 교대 최교체네 딩섭서리아 용시체유 뉴쇼 유구제조기 최시의 체대 제와 체배 미지경 뇌동 체조 민시 송유 닝가 체시다 쇼드 뉴증은고 소지레 둔야 둔냠도 접신유 계급 된자 튼기 체조 rogyo bunga ki nyamze tashib ceje sojong zu de kizu chuga da dugyu ki kangya deshin rui gyaksa che la gyundu tashib ceje che de yungu ki nyense rogyo le dun la denja ki dekyo kodun che yu yungu su tangdu tosane tashib che gen da denja mina nga de nyindam ki zangbu da chuga deshin sarungu che la tashib che de dudu du nyensu ngun da dungi yu 시즈총기르 메스 로규 닝라루가 카라푸 샬람기 미세엘의 룹서지기 군진슌바 양지차오이 콘즈 닌덤기 장부소기 추가 토르친 유미 뒤도도 뜻십치기 유 계세 내주자 유바 시바이나 뒤도도 닌순은다 동기 유베 난주 루미츠 람세 은네 구지체베 치딘람디 따라 사토사르 교대 닌글레 유튜브 뜻치기 유 dunjuu gudum kanki, zhugzhung yu bada sarung yu tenbu yu mi tuidodu tashib ceje che de nyansu yu nda danse kongzu tuidodu nganzu ru jiba chigi yu che song yu.
2: Namo che dingi yangdang ndi ne zhu, tuida pigyur gin dogzhang ndi ne tu. Tandal kengye ne senshiba dini, duya lundi ne gong buge tinam ki senyur nyamzha li zhe shi.
0: 第一个空内比位内区结合区主席习近平区埃及普结成层中南为各体了中央龙城年城级级别空谈埃及普森有了九天部以年级头总结前边中国谈埃及普尔清晨总理罗顿区跨罗尔丁晨雄为明确整理比这个区国体岛国别刺激你求饶的工作前不是
3: 지구용원소중央농진년진지급력공탄에집계급민지력공기최전리선중국탄에집기냠대경수동화시바냠토발린지구조비캡자제부시지급력공기세지티은오신조린리선칠린중국유지바투냠토고소부시지구토중央농진년진지급력공기존열체비타구럼표농예시비에집토중국농예점등지배지구고소부시 中央农村年金基金部的空谈，开罗给金融业局金牌，年内给丢丢什么效果谈？年内定色级别，截图截止结不是。咸阳中央农村年金基金部的空谈，二六给个那支重义处于年金托，八零结束级别。中国谈二六给则做原工性业级别里程体，原文书为做结不谈里程体。
1: 中国谈俄罗斯革命嘛，瓦克米斯姆集团给登记，孙杨团队参拜结巴谈。俄罗斯革命期最近年交头定局么事？第个来过年别别年初，俄罗斯总统特朗普以大国别参议人，俄罗斯伊人了别别热锅了三百，当地的团员人不高了么事？俄罗斯南亚、拉里亚伊人了当地集团局彻底解决饮食绝巴的。伊人及车队第个电价欧元天刚给创业给参议人。 伊人去麦顿的亲戚提醒编剧的高度了卡带脚步接几天特殊三十八点比切身写决于两者接着去冲击国的类似年铁的却你比麦顿察觉车马了参照前的亲戚给特朗托抗拒老个别日本切约第二个来库内比外的词有了正常浪期是真实情况一边外的荷兰期
0: 当王居住的那期，仁兄浪期就接从做给仁兄提，在你你，这话就算是了。有着给国母，就听我拍拍你。第，你都是做送礼存起，才脱休息了不是？一些明年，开始有小托，突破军区在长途亲戚，女狗仁兄给拍下，俺老贵在长途做个运兵，我们真吃又不是。
1: 三个那么错，公司上有的研究学院，大外有准了的人际问题因，内线跟国人难跟。
4: 참조라다삼댄뱀물라지미미다지키안주락바라초기지미미부지키안주르부르초기지초초디지키안주초주램바르치차도유베지주이무치이신스램바르치미치키저양시경주최초냠조르메저완니엔지댄데 양천시기
5: 서초강시기 유티민남경화치
4: 미리카기 등지야계당 퇴문구비니 중화미리기 속자내서당 독슈내서 여완내서 제이